0: ཁྱི
1: ཁྱི དང ཁྱི དང
2: 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ཡིན་
0: 진의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라도 카바키 공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지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월응학교 조교타 켄친 정신러 월 시동 계기니 시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지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 능조
1: 중국 지팅키 윤지 라도 카바 城西 야기러 딘자 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우에 레츠치라 슝길 인지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 시처 카바르타제 기야 르지치리 지거 지처
2: 자산내베 생겐 토글링게 공감사 단달링게네 생고 촉베 레젠디니 디가 편정 롱틴이레 레공 표게 롱틴키 성주르 권도 권정 셰베 지리 레젠디시 마네 이틴들이 전년에 슈킨 배조인
3: 말레 전년전 슈겐 디기니
4: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5: 卡几杯，朱古六杯，朱古要些几杯。
6: 啊，弟。看叫你俩卡巴东大，你不得参详。
7: 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的些。
8: 我呢，那不就决定作为其他级别，能在的，先行拿手。
9: 昨天七个娘娘他比巧，的不的呢？其他三步棋。
10: 三军滚队滚枪里前去，决定作为。
11: 让中级三年卡坦的真卡给居住流动坦团结了同志年不前辈人比地令卡九十倍国际图我也做不了点点城市九连票啊写亏不行年终雄一
12: 记录你都下面女婿在俺老了票记三个月天界人坦东不如国土同居了松东哈咱们去卡过来给你罗西能国土同居了你多年国土同居了松东派的给穷绝穷的让中级变成了比赛图批界去九零我也是推不行不行城市的呢到底城市能不行明白了第二变成了比赛图批界极度穿就是一个不同让中级等位给变成了推不了千里坦团别过年心中大聚坦票界去四九年米所谓了扩点前辈得觉得点不行了董子来团去借用了什么的票位是不是穿就是想是这让中级董子去抽对董子出意出账留于堂去三个月的提到是不是让中级居住流动坦团结了团结内部前辈来团别村让中级董子去当作业团结起来并不同组队起来学家们
13: 推动都是他爹的米七不是那个切当三对七十趟确用的接待当局他叫那个蓝水车站去中央的东西空洞去列几不趟蓝水七十几全趟他在新竹几全趟铁不可能几全趟团结了腾进七百全趟接切入内定前有事杨特别四段列接到我你当院他列七百让严增竹趟四段列接交别三六孟西西银了七段土当主不趟孟段土四用为 人堂去测新时间以让永中等于给准备冬天去古地我将永给冬季空道给通的盘松托七百跟着年不苦的杨堂别四段列车到二点内早晚点住他居村列通偏着七东街七九他用车月让永中冬季去当作一书记他局长

0: 这个月，各地冬局偶尔性偏热先热了，天干国将给呢，逐个切不谈这，逐个三度这不谈切不起，让永江各地的千个族团团结切足去，最多算呢，某天今年七个月，昨年来给大西切得起，崔德拉达切得，连拉昌外婆呢算的，团结日得接着冬局团结年不切的，落实不昨年来团结这次，加加加新白，年龄切不起。
1: 团圆人不拿让永江冬至就给，听我让爹切的，推到西坛，爹呢米切不西，六连得出提来，云点起这些拿铁杆中呢，老哥给推这些云点这些给，也不人不应呗，就连公给，熊烈不谈，空多吃下前边列端把坚定不好大切的，就用给吃过拿得给当呢，省得吃不谈，全谈了行呢，列这把规矩谈，列这了行呢，定叫切别，端巧，我说退不对的，当云谈列这边跟着苦我谈，列住列对给宁都安慰归拢切呢，全谈见我下谈，批准了吃个这边，米就端巧吃酒，滚地当月。
0: 国组十三边团呢，将永吉冬至空岛的一个一切都冬至团慢一切都当街一通面，深端团跟着电送车的，最最总共给偏着模特三点多动物团，白菜套外冬至小小点呢，将永吉边角团制作白菜套外皮件用外给连车的，中规路给停入进去，配给刘女秀有个装起，冬至给读书借书不就人。
1: 康乐南部财政处不提呢，让穷人三年课堂提前卡去，最最领导团团结了团结，年不前边，人别提领卡就批吧，过节途，我这边的呢，城西九零票不写亏不提去。下面南部村木头去，他不创作了，家的破张不得了，人年有个钞票来点入挂去，创设他给了女秀有个工地单位过去，轻松过节途，当做用给孟西点都当，我这边团结票也用完，别借亏不写，先拿一票。
0: 破张不得了，人年有过了错不，重对切村，来点入家去，当做用给你的汤，团里规矩，人年去团建吃了哇，忙出了初级钱不接去，做惯了汤不如明年，我就期待不着的，团到都缺的，家头定时汤，肉汤定时，来住比也不接了，忙错几天吃也不特别不是，接了你同家们女婿在俺楼前的结巴了，男子进中规矩这么土，如果我李拉去，医生马车别进去，拉多可不得拉呗，看了心情真不穷也不是。 各地头，他不重罪，南漳土做白，三级小学设计给对接，当运气。人工啊，若南切的，扛下了这一套了，可把你有谁？提到被民生的初级前辈登记，如果我们为推荐所，均都同居有谁？创队来听如果去，三套路将对切呢，同来三段六零打过趟，他不是唐不如决的，跟着我们白，当组长去，表达了唐不如明年，针对去南漳路三级小学设计你做的。
2: 创作落出居民去当院地主前呢，到我端班呢，到我古北派了。如果我忙为推荐所，对接起个也不是。年度追不趟，去差不靠端去吧。跑龙尾脆弱去不接，实际贴，年里的家长每天送去学生们忙边想的学不点。那么就他过了去，如果了学不当着女丁啊，啥不嘛些？学不他不是谈不拢，当他的收入都有我钱也不是。创队来听如果去，这边对面。
1: 实际重阳，当族用起芒族团制度团，如果我的兄弟学会，各种协议，当院去，每笔点不谈，你这钱不点，芒族去业绩全部投票，这些不是。他不创作，壮烈天宫配送超过月面，人家听啊，拆下田中田，不再给两米都不谈，天高外那团田园，天天刚面水气。
3: 重队列队入家去，列队虎大周伯妈说：“当族用他开店青年节，陈总去得接待，从此拆卸陈总了开店青年节明抢队员。明抢他团在了开局康源面三部体育伯妈说：‘重队节书记谈不谈？’重村五连年节参加给孔明明他指导开班养狗月，天天暗村，明给给青年他，河南脱单了点呢，团在给。”
1: 业绩贵不是人啦，再就把错落地不用去养人，是正面提到现象。明强提创造了点入家去，钞票通过了点呢，做别查到温州台车间牛肉松土这位差价相对切的，团在从南中牛队员，破张波得了人力员工钞票，为了开价点给给牛肉切呢，牛肉特不能并不穷为，抓不出，经过经特了人工马背。 真从起别那么别的就这些与密多记他在地下写当时空托布热给读别落下江地不读列天如果给明江提我念过去不读这用作是没有昂年三个把提到写下忙作给国国尼重对列天如果给恰具别叫隐形滚退着把现在滚别刚也贴个重对列天如果给阿怎去给他恰具别呢重做念的别可是他恰往外读别春雨也表忙作给蒙云日这些松不这位切得三对眼接不他每当时十几年民他三年三多头都是给人工读的滚个马下空头不利又不准松的重做二年我就提了你我点赞啊滚着头把他从面穷滚密报不接月滚线人着滚头起本大用他苏这情给美别刚一贴个重对列队如果给你贴贴滚队给推上起别碰对滚就切过赞写即便滚个给切过别行如没错人没有啊那个给人切的中间数据它热热地足电价细节着热热切不麻烦特动人为当年出过错给它新多样原因现在从此不久看给给人去年刚去观战途等着给看不通过从对列队如果给用牛吞酒去安顿而我他如没错念头来个前年三个用的给人作为苦有历史当月偏重三度西初年同面三段历史文化他不重组绝对破张不得了人类与国操别列天如果给重组抗战具体忙给那次新到他为主了点点跟着设计切的当作用给列车体配给给国内所有内与没错地球电梯骑行月
0: 空了那不就清楚不提呢他不重组绝对破张不得了人类与国操别列天如果给重新他给了女婿与国规定单位国企听众国际图当足用一门是电度当我就听着了偏见用我的别借亏不得是听得决定作为其他级别能进寻找大家写个音
2: 生活感受社会唐世纪格库
1: 养他失去这位养养一地库
2: 忙随同年龄为忙心的表达
1: 作为你们有了门别关系给托了
2: 他的契机三十不定全球农村年轻人工特别龙真气三九秋队的菜三九本队冠军写的是
1: 谈得起呢三点你没愁呢凭着龙真年轻烈工特别龙真气送给陈兰局呢三心不停呢三九本队冠军写的七点三日我来在做中修炼第一年下面那么去母体节三九本队冠军的前期能前三九本队写不停三难优秀
2: 本队三九他也讲出来观众努力力切了不对
1: 生于观众观众力前期生于观众能前
0: 三个月推荐唐伯乳基座起所主董伯乳推送过来家家出堂成中一拍下
1: 以前中国所主堂有中央这天做的用着切别所主国有的成绩联盟百姓呢他留推荐唐伯乳让业起基座所主董伯乳同就吃过就可住他咱们先把铁铁从不来家家出差你拍的拍在落空面铁从不来家家查了我查我怕我他所住口就给我也不错不谈批给三万所住给国国用牛肉拍我批给你秀军队都切入情不解穷也习近平电器所列天在给所住的有点不谈这算所住给所住不有你这特别推荐唐伯所列天在给所主董伯推出不来家家阿查也盘年制作所主了董伯帕瓦立即表示家家解决给我呢制作所主给国会朋友做隐形天哪所主内地给所主国会送为独自就是也来给约束盲区解决所主电脱也比从他解决给国内三百军队安全的签约，推荐唐伯前不谈崇明，苏州东伯推崇不来解决出差，我怕约不谈重设计，再就怕再提重叠谈重叠嘞，要不约不谈总谈相提，重来所谓独自点标我怕约不是，苏州的各个局长怕我运用突破谈切记，苏州的满年几千年点不谈，永不重叠，满年马不谈。偏巴起从这三点穷也是推荐唐伯基座所主义基层美国同就去西新巴铁给南天基东伯铁独切也就是新巴铁落空没推荐不来也就常了我查几查也是三个人间我这空心人也用江南的追不见证且在密定同就几个人心度
0: 我这空心人也用江南的追不见证且年冬也没送去说不见见证且行 진대 시베치 뉴슈 군인 어제 공신키 진진 최고 속순 예용 작람리 림지 잡나 주부 미팅 통주를 찍다 최소 직동 등재 대자 당 대보 고림 대바 체제 권에 진대 체육시 진대 앞에 치행하니 작람리 칠로 주준 모퇴 망도 친신 예용 작람리 원바 체는 주부 미팅 치 예동 숨게 진대 체주다 주지미 코로 예동 니저 뉴슈 쟁아 망토 동지 역시 자람 취직한 예도 숨겨 주미 초기 미국 박스 응원순위 총회 내출을 뛰는 지진 안인 퇴망회 총계를 조 비징탄 광주 成都 상하이 항저우 우한 시안 총징 深圳 郑州界 임박탄 조세 총계를 조 비징탄 광주 상하이 成都 深圳 우한 항저우 시안 郑州 난징界 임박 난인의 광주 파라탄 비징내 상하이 파라 成都내 시안 파라 상하이내 비징 파라 沈阳내 비징 파라 武汉내 상하이 파라 西安내 成都 파라 桃园내 비징 파라 广州내 南宁 파라 湖口海天내 비징 파라 소치 사자라 주바 망부 찌규 체육시 산에카기 장남 대진키 칠로 주바 망위 내출라 카디 후다조부탄 긴디뉴슈기 퇴공 지동 폐주 제디 뉴슈 유구 주바 등자탄 코린 대변강 칠로 토비 기내 제칭 계급 장남 난창주 초과 공시 난창내 항주 파르탄 조장내 광주 파르소 퇴망위 카조수 주제미 고로 숨겨 제주 체지 망토 당화탄 대낭 세면 유주 장남 김미 고로 중이 역시 계급 장남 광주 주 초과 공시 광신서군의 차주탄 장장소 퇴망위 카조수 주제미 고로 등재 주미 뒤 망토 당 역시 계급 장남 우르무치 주 초과 공시 전도탄 난주 호텐소 퇴망위 카조수 주제미 고로 주주리 주 망토 당화 마세 슈그미 고로 숨지 소주 냠지 코르규 구디 체육시 민가라 청진 중국 조준러 구디 교보동 신도
1: 청진 중국 조준러 군디 딩섭 동주니 로튼 시진핑기 소신 나외 당 중앙키 청진 퇴저 폐계기 폐저 콩도 양다 추벌 체외 태 특주기 구디 케진 나오시리 제문 예동 조계 류다오 조제 발 급탐부 중국 계진 낭진 외만 던저기 고초 제부 파지기 후지 시진핑기 계급 파기 레고서베 첸세 사지 타 튜네 풍교네 총외 고급 텀진 체터 청진 변조 타 미더 빙뉴 남미 락제서 듄체 켜봉기 냠내러 슝뉴 겹대 튜몽토 락제서바 타 튜네 서바 에남 서바 마비 서바 제 뜨그 시데나유 지기 후지 주교 남외 카죠 다 팅키 중고 청진 진기 럽규 럽도 출신 역시 진문여도 니조로 산내 망베 샤자 누제기 레자 데네 개용지 교진키 지슈 차와 용료 되신 역시 낭서 울란차보 개용기 청시 데네 통매 장로 태제 차와 시시지 젠케 남자기 차와 냠제기 로 동시 여버 타 민간 남잔 태 튜딩 이베 레고 주트 비진 원바 체나 루조도 내니 체네 로 동주 임버지 텐기 중국 변조 타 지조 청진 젠게 리뉴 젠도 교외 멍시 나외 땡토 조신유 지문이 동이 조류 다 송배 등 주 파게 용기 나지 지초 동보치 십교 구주 크앙아 타 게동 심바타 나지 타 자오 동키 오자 yamang bian jiu ji ri qi zhe gu ju kuo dun chui ji ri gu ju kuo jian na yam zhi tu yu shi suo le ta qi jing jian bu qi jing tian dong kong bi si gun jin xi jun qi mian jiu qi gun su nga ji gu ju ti mian gan qi ru qi niu ju ta mian gan neng gu qi niu ju xia dui mian ju de tan la su tu ne mian gan ne tian ba ji ji yu rim shi bu qi bi ba tai rim sum ga bian mian gan nga de zam tu qi de tu yu shi lu su qi gun su nga ji gu ju ti lu ji ta yu lin jie bo li ju tu dam jie ji lu su nam zha yong su qi bo ta lu zha ding jun ta le ri lu zha tu rim lu zha so lu su ji xi sum dong zam tu gu ji tun ju tu yu tian ki zhong gu cheng jin bian ju ta wen qian bian ju ni ji ge le ji de nga pi jie yu bu zhou xin yu guang dong guang zhou ru san ne tie ge ke da tu ne ge cha ji ki le xi ge qie xi min zha wan xin ne 热切切丁前塔日一间土游戏热切阴气吹米以女其成金间起阴气前年所得从板扣为热切永远缺失突击月不塔成金间塔人月间起重置推战推动马步缺月不是成金人月天空起胸在切入塔堆切脱入动物塔也个人电落水级别学习地步人就人不穷啊新金人别新金球队团队就叫古怎么给我怎么古怎么给他到呢 루프토바서 문조총이 없이 롱아젠기 철구 정업에 피게 미제를 민내 타로 란게기 링내 변조게 넘버 4번 존에토 되테 존에 레리 켜본게 미터 링내 총례젠타 시균젠을 교와 군디 동동이 없이 센트럴링게 두제 탐보 표기
0: ཁྱི ཐོན་སར་སུམ་གྱི་ཐོན་ཅེ་ཡོང་ཡོར་གྱེ་ཅི་ཁྲོམ་ར་དེན་པ་ནི་བྱ་གྱི་ཡི་ཡ་ལ་ཧོམ་ར་ཆོག་པེ་གོ་ཡི་ཆུ་ལམ་ཁེ་ཅིན་ཁེ་བུ་ཅེ་རིན་པོར་ཐང་ཐེ་ཤིང་ག་གོ་ཆུང་ཉི་ཁོ་ཡུ་གུན་ཐུ་ལེགས་སུ་ཅིན་པེ་ཐེ་གེ་ཆུན་ཅུ་ཅིག་ཡིན་པ་ཤི་ཐོན་སར་སུམ་གྱི་ཐོན་ཅེ་ཡོང་ཡོར་གྱེ་ཅི་ཁྲོམ་ར་དེན་པ་ནི་བྱ་གྱི་ sabtu ni bata so jim lu ji te ba si ji le lang ko ro mang we ri shu kya de dong wa ta gam se chu ge ri shu ta kong do sa ja xi xi le ga guo xia dong qi qi bie da dong qi dang jin ni qi ba sai yun wei ji da dong lu ji te jin ni xi xi le ji qi so qi jin jin ji qi da le de ni tu ju tong xue ji ni mi xi xi le wen ju ru chong ye ji xian ya li luo zhe so ni yu tian zhe le ming ni 切东里落在通知起落里大东起列归那巴扎索坦恰别脚索当沃坦年月我在起查到塞进南昌居属切入当里塞进体育切切的通不当时孔达吉马拉拉萨嘎国立公起吞沙拉松起切东归国路坦布罗米比嘎国追为大东切当居住十度军队通沃坦嘎国境内直接进步了切的表记一下罗马的桥别国一追那么切进下东切的中国境内苏军起吞在体位忙哇抗中坦藏嘎国内
3: 一些罗马的七八千军不行。三庄连接，吉隆尼多尼多勒朗措队这边哈塞雪女三队列团战斗，切莫我这给空心人，那种哈塞别下。吉隆尼多加美女士资助了朗措队这边哈塞雪女三队列队战斗，切莫我这给空心人，那种哈塞别下。他定给战斗切莫托干的郎最普通温州的切列队列队呢，偏接东西把酒店做了切的，创建了用给雪女列队把了超用的三队操纵团。
0: 통매사도조종차롱조종제소종숨조바탄진도라종진비통매진도탄총계림비등주진도협시차가토비남창라멍위키차가탄시주기로교로소종기협슈레디군조로소초용기야교로토균입시고조제고족제지어자르치외하세응의미린의슈샤키로가르지지니튜앙차된협시하사총기르청관추탄담슝총뚜롱대진추추슈로총매조공가르총흔줍총 当时去所内用为文明人的虚下期军警备崩卡忙备，我这说，那么炸了西北塘，朝龙陵领着，对些抢去了，那里写清，地基顶边地空，过些空山通步，二股顶边处所，一个塘让叫就人边文明人的虚下期路卡了就了咱们插队切不是，插队提到，水军塘停在皮基都流行，街上头位还没当月了，阳性出边。
3: 过去等得不讲，就不是。他把图修修了，从全部重组，过去写不出差个。写不出为，要么送去写不出咱们这边，过去给把了库个汤。除了同位，这一人就把写图切别，人心接不了，修汤点别，永远的天没得着，样样差，就不是。写到从过来时呢，他定给我们明天的修下去，如果他差不多呢，他在我们明天的修下松江去重组，几对托，真短切不起劲了。培养给水军人的三队人心气，先就了汤，三队人心气。
0: 配件了，规定同为三年特别，六零期间也不是。提人类了点的重叠的塔件同为早晚年，原因也不谈。那种垃圾配件同为垃圾年，三对金币配件几多些，看来我也不是。操作工作人员点么我去，切过用了，龙东去外面的那虚下去，能团什么错了嘛子？去年三对来对去，也做接不得比，多不少强同为，没什么了，规模提不谈，人为超过，原因也有些。三对连接。
3: 密集前几个年多半年薪最没收下。接了年多，下面女婿资助了，今天安排财经人，现在重建了创木总基地局年团女婿入前期，明年开学期确实是脚步再确实。今天安排财经人创木总基地局年团女婿入前了，下了什么重点图，国家期确实是团队级别年团女性怎么谈？年团女婿入前期年多不提出前提，是用我所大家前边的剧本谈。 铁杆的十皮日，让咱们前边去。人生修根，培养的这月帮大了，大家前讲，学习的同内我些退了，给我忙不月不忙些。人生修根期，前边那句团外堂没准备，刚中的人生最没学不堂，行了，明年开学前边突破前不学吧，先到中午时，使用我所加这堂，本面的直接。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老三个人给他当当心查着那么人给了许久天天安全的真给那对我是我所告诉你了其实给了给大家接着南北巨人吹土大家真正给点价的军心唐能心真随所有铁里亚的几看到南国国南民呢龙真给铁车卡巴安站的来我给估计除给金啊顶顶古塔除给松啊泥处处除给泥古来我暗啊塔除给泥给除顶顶一了其实查拉姆内的在那兄弟有南民呢铁个切这姑娘这事了铁顶关心他说下面可别问说我这里先铁通康局前一呢你在那电视区别电视观众跟穷大哪里呀参比他切那你给他电视收音了老给他公干啥
1: 公干啥人家说的嘞
0: 那你特定给他去你在给切这个南端的女婿过做那收音给他
1: 那是那是但特定给他了呀给你们吃了手脚呀你这样做的这个我这个途径的查询录入了
0: 是是是
1: 那南西来看了看咱们给他这个鸭桌呀桌子桌呀是吧汤桌呀是吧
0: 是是是了
1: 那你这个兄弟们这块有个自信都做来罗马嘛蒙古团结成为呢三观干了呀这个第二天桌呀跟这个途径的这个家啥死
0: 是是
1: 这段电影对人家呢这个家这生活不利呀这个的这个那些嘛对吧呢这个电价路边吃呀干了呀生活呢马车呗，顶这个，这个，三路顶这个，靠的也是。
0: 来噻来噻。
1: 这趟特地拿做家庭，我做卡子呢。到我西北，这回你去接个你们的呀，咱们就业那里呀，这个，这山土边的，这汤土边，顶这这里呀，卡子呢，我做来噻，中间拿落里呀，这，卡路边垃圾这边家呀，给顶这个的，染的是难民都。대비 스네민도 되네 즉 안한조 즉 타니오 스네민도 진제기 추고 각세 조제 되는 안조 교인 날이야 또 스티다 나버와
0: 제제제
1: 날이야 제가 타니야 지루지 쓰고 여러 봐
0: 제제제
1: 다디 안조 저 진내는 즉 대윤도인 대비 50지 여부디 가레스나 안조 지디부기 즉 제급랑 시주 날로리야 즉 타니스 딜이야 니르가테 차도는 일 같아 하나 팀무질 일 같아 사실 먼저 계속 숨 줘야겠나
0: 레슬레슬
1: 어디나로야 타니스데 네 같아 사실 지금에 그런 투주 뭔가 돌아만 줘야 다니는 그런 때 즉 뜻대로 치약 진짜게 뜻대로 쓰주다 진짜지 계급 쓰주다 뒤에 먼저 라스 동기 즉 지지주 짐주 토덤 이 닝라 주가기나 진짜지나 경영글라세 중글이야 즉 뒤대회 날이야 거리 토덤 속이 날로기 라기기 즉딱 딘데 니라가 딘데 파피베 디미기는 단위세 사자 카줄이야 딘데기 구지 체열에스 저는 구지 체인도 디나시에 인도 답답되고 싶어도 다 갖자다가 그러셔 답대오 수도 다디니네 반지고 앵글링고기 슬러와
0: 저발라
1: 다탄다 답대오 수도 야 답대데르스 쿠드니야 다 니차도 말아주 지기 조치대유도 조제마도 님들지메베 다디데 지메 지금 마요약체도 랭이네 디날이야야 지금 현야마 쇠치 다 다른 버트도 다른 버 침블라 통야 가세 통주미 남주하모드데 통수 비게 계지티야 데미 비게 레거치니 사정 오마텔라 레거치도 계절이야 이제도 미시다가 이제도 미디 암전이도 때문에 남주디 하고 뭐다 다 비게 세우치 레고도 와사들 열어봐
0: 좋아라
1: 다 이제 비게 전화 주고 직도도 주고군 비게 주고 라지 그걸 정신기 비게 말한 주다 지금 란데 그 구지 지거 열에 이제 구주 체인도 다 디날이야 말도 직 라키게 제와자 세인도 디날이야 다 돈다 가르 고고 거슨 직 라키 뒤줄 레인도 제와자 세
0: 是吧了
1: 갭교 치기 요레스 자단 딜이야 아주 지 칼로벨라 기스야디니 지 기라 라길레메네 체 라기직다 메지직 리아 뉴비오스타 메지직 리아 지 계집 뭐 세티 균의 마레스 아주 니 다와 삼로 갈당 그랬으나 라길레야 투주셰요레 칼로벨 탐부 칼로벨랍드네 지 교글론자 라기 마트에 윤두 담자 샤제 지 된장 안에 못했던 게이 여러 준비기 안에 주고 단제 팀주 팀루로 숨겨 책임이라 지금 내 전에 온 거 책임이 지금 여러 안에 못 단제 지금 된자 요야 캐나다가 된자 요야 그 배준 책임이 사실다 된자 안에 못 단제 캐나다가 이 김자래야 디지 토비아 배준 책임이 사실 아주 담주 사제 담주 사 차례 줄 라기들이 요래 제단 뒤쪽에 질이야 가렸으나 먼저 고야대 칼로가 랍데 견라 가지 달라기 랍레 섭서 질라 감 출래 야마랬다 제 신나 당부도 구이 세고 얼바 신나 당부도 구이도 가르스나 디 칼로에 원조가 라길이야 감 축잡는 원조대 나장 조했다 원조들이야 닝글이야치 아니 즉 생각할래스 즉 다 도보다 신나 남자 딘들이야 딘데 디체브르 제단 대조 있는 건 조 즉 라기 투주 있는 당부디 원조 칼로베 로직 지베나 디 최베 당부된 로투리스
0: 르발
1: 투주티 팅문님어디나 로주 팅문수문의 고축제이나 즉 유령 투주기 라기제 용부래
0: all this
1: 아 제단 디나로리아 디게 있나 제가 개빈도 카치 로트룩디 로추 쇠샤 간조 레냠이 인데레 많이 로트룩 란자테샤 신소든데 대응고래
0: 도시든데
1: 어 다디 디날 카치 그 비게 원심이 요다 혼주 계자세미 인도 하우스도 만안미 로추 제송 안에 비게 원심 메라 비게 레게스 시우스 티시 마죠 안에 로트룩 란자샤 신데 대응고래 이 카레스는 로트룩네 로추리아 제모토데 카레스는 기란 라기디 튜테베 나로라 감 지금 라키기 지금 십시차 두주 러직 나올 거면 돈이 중이 잡다 안 태무지 중이 잡에 루키 여배이나 아니 두주디 러축도 러출이야 제 두고 여말했어.
0: 레슬레.
1: 이거 좀 인지 이제 캠 거다.
0: 롤로.
1: 내주 근대질 투제 근대 지금 대우 유미디 안저 하마고 있는 비계 빈제 때때 오슈도 비계 인도 하우스도 비계 야구슈 중상 아 이제 중수 제비는 랑데 가려래 체진 가려래 룩 룩균하려 니카르 카르테요래 봐 진로
0: 저쪽
1: 만족공 공부시고 그도스
0: 교다 데뷔죠 어디 봐
1: 이게 먼저 직 뒤주디가 니 캠프지 규체 네 있는 라키디는 직 직 답비는 무슨 민도 에르 무슨 민도 세르 무슨 민도 달로 니가메 있는 축주 선보다가 세르 맞고 왔다 단다 축주 리숨 직이 레네가 이외 급직 지주랑고 칼로스나 자 되데 직 두기랑고 칼로스나 자 되네 레군게 직 레네가 이외 칼로스나 자 다 직 먼저 단다 개인 수야 그 투주도 만 날게 담배 제리야 기타 튠제 있는 수주디 있는 칼로엘라기디 로축주리 숨을 만 날게 다요리 라기 체디게 마 보고 여말에 로축주리 숨을 리디 지난 수구야고 여다 무튜 레가 지야게 닝답 여바 무티 있는 딘데게 심쇼 요다 딘데게 초베 고고 요 딘데 임비이나 제나 라키디 로축주리 숨네 탄도 비다 에스니 라키디이나 탄도 로숨 무티 지슈 나짱 지슈 주제 로축주리 죽부도 다야 딘데게 디오레스 제당 아주 칼로와 카지 직 고나가 공스스나 자 도담 선바스나 자 라고로 가서 딘데게 직 라로레 다스니소 딘데 야시에 돈디기 디 도담 친이데 키나 키나 디 추고디 다니 칼로 메가 키나 도담 친이디 칼로 레 사금마 시제 마시네 칼로 난다 시제디나 고츠비치 구구요레스 저는 디 고마츠비니 칼로 가지 로춘윤에 나한테 마 버그르다 라타야 마타스니 까마 중이 마차 앞다 남잔 무레야

0: 신진기 남래 쫓고 열에 신진 남아 가지고 단님 주 신도스기도 와 제가나 되는 아주 좋은 배 나가 가지고 쫓고 열에 에디 신도 사데 좋은 배 나가 가지고 쫓고 되는 아주 샤네 배 나가 대외 쫓고 나가 토대 쫓고는 충대 대외 쫓고 봐 되네 정조 나갈 때 대외 쫓고 정조 나갈 때 말에 나가자데 리도 와 저다 디네 되게 쫓고 열에 이내 쫓고 될이야 톱단디 조교의 톱단, 십시기 체류배 톱단, 디미기 토고의 마대의 톱단, 안다가야의 톱단, 디미기 칼로배 라기디, 주고 디다 둠배, 딜리 릭 둠배 라기, 디게 참배 명시 토리야, 아니, 슝롱팔리야, 라기 라송, 토고의 마대의 라송, 조교 라기 라송, 아니, 지금 안다가야의 땅, 슝롱팔리야 자윤두, 아니, 나네 마툰제 슝롱팔 자윤두, 슝롱지 찌그 조르, 대변아 추수 마요니 시부도 야르니 시부도 다 가네 저거 있나 섬 한 사람 되지 아니 수수 팀님데 거와 주기도 디나저 팀주 팀로 시제 났다고 거래 수수 수수 나가 수수 교수도 아니 뭐지 중론 가네 저거도 가네 유고도 바다 근처 시하고도 교자 춘지 근처도 세서 아 진짜 가네 양조 익선는 줄에스 제가 디토리 양조 지난 단데 다카디 지난 게 안라 맵 체제 감도 그 콜로시니 남규가니 세민도 다디트와 조초그룹에 사드네 페네 딱 직세우 팀에심제야 니야디 지난게 기지차디 슈크딩가네 안다 메타카가가를 보아토네 계세 아니요 사드네 이나니 아니 단대 토담 나로리야 안다 메우다 체 말름보다 더주 이나 안조직 자그르나 추베 추고나 침브레 디인두 디다비 이나 카들 라키 인조 칼로비직 다비 이네레 그날 라키디 베츠자메단 두구리 차단 디인디 디인의 슈롱과 조약 토단 요마레스 차단 차긴 차유는 토단 유인교체 차긴 디게 맹교인은 디 조약 토단 맵체 아니 수수 고레나 단 대기 나자 수수 시그나 류게 대기 나자 다디 아니 비게 대기 대기 지교리면도 시 슈롱을 안에 체는 직다 지르기 제와 유스대 아니 직 차긴 마차대보다 직 토고 마차대와 체만을 배추고 디 아니 톱단라기 매베 네 직차긴 디게 있나 아디 고주스 나자 조주스 나자 어디 있나 조디 조금인도 우스
1: 그래서
0: 또 제제 제제 슈그니
1: 로로 세브게 나스네라
2: 아우도
1: 레세레세 로 그 초부디 땡긴 봐 다 가르자고 룩다 튐버 와이켈라 때는데 그 초바 대야를 가르스소나 원주 차긴 망고시 동안이켈라 디게 인지미지 지소 남베 멍시 토라 아니 그 쇼바 되게 그 차긴 사면은 그 맞춰봐 되는지를 샤라 레세 도시 레자나 쇼바 시대자고
3: 주시 렘포 망나향
4: 딘자 주시 자와이
3: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민화제 제주니 개강 신도진보시
4: 투경안추 짐주직수일러 송지수이네 조람딘자탕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화제교 개림체디 딘자탕 딘배주슈코류지 투몽토 뚜구

0: 들으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리 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층 대쿵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모르디 디 십제 침모도 제 모르디 작로 침비는 대한 요로 열다 진내 도담 진이게 모르디 비게 답은 아주 가갈 포브스 그러 답 포브스 가갈 문에 전다 도담 가냐를 다 가냐 아란수 다 가갈 포스 사가 지그로 받아 거기 대비 전 포스 레버 다 되면 아 보고 말 받아 진다 계제 보고 비게 다 포브스는 저 가냐 시그 다 진인도 비가야 가냐의 제제 로숨 유제 십제 로숨 유제 자로 치미네 비가 가냐 진일에 비가야 녀도 됐어 다 주고 와래 디 주주 마요 권을 권하는 배 즉 팀주보다 이제 팀로 잡아 지하다 야면은 마 숭자기 이제 이거 티제 탁주 지가쇼 주주 딘제질 탁주 지가쇼 주주 딘에 예수 나나 아니 계란 모두 내주 가리나 계란의 진키 사지 마 숭자 제인 그래 개대 숭자 제미나 숭자디 주주 다 다우숨지 다우숨의 여자 돈도 많이 없다 이제 제제 아니 자그로 치면은 말안주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동요나 수술하게 중국지야간 차들 다 쇼스도 많이 벌어와 군수 당국비에 가냐 주디 라과야 가냐 제베 쇼리시대 열이 예제대 없으나 가냐 제베 이 쇼리 디날 탁수치야 요약이 님의 지단체는 님의 중앙에 쇼스 지인 그래 디나이는 님의 중앙에 겸니 다우지 날 차고 그래 당 아란수 딘데 예제대 동문도 슬럽지 다디 포고야 김제 가르스네 고랑게 다는 예 뒤누시에 이 체진 칸이 열에씩 주지란 거래 주지란 거도 못 이게 템도 가서네 디 조교 디 라기게 맞디 숄 디 숄링이 어 숄리 당부디 날이 알아봐 디나 제가 다니는 정변 후변 쓰레 숄리 당부디 체디 날로래 디 배정 어부디 총리다 주기 인스티 용구래 디 디메베시고 주기 체비이나 아니 디 팀로다 개대 어 단단 안조 직감로 주고 걸로 도와 숨진이데 주부든데 십주 어 용구동아 대속한 거 도스대는 때든도 합치 카질 니에도스 카카가 계지 팀이 가세가 오스도 시동제 바꾸기 사도 아니라 다창고 시에로 와 이제 바꾸기 시도 안다 탑시민도 이제 뭐와네 저거 이제 배디 이제 스캠디기 내가 지금도 사실 범들이랑 아래 부급이게 날샤 때에서 오가 두고 유산들 랩디 그동안 제가 다들 초봉은에 전에 다가랑우이랑 다가 이제 카메베스 조르들이 팀로다 전에 뭐 팀이 차대요 제가 고랑가 주기 체위나 다디 캐나가 이게 랩제 년모도 도스만한 뉴스 템도 직 가르스나 마죽 문화템도 규라게 은인이 이기티니 이기대유 문화템도 규근이 랩제 안 템도 마죽은 문화가 주보 어제 도스체제 지난에 메가냐 제샤 아니가 모자다고 이 아니 변에 탁주 근데서 가도나 제제 또 간가 즉 탑 탁주 지약의 고난 문제 앞에다 된데 임빈 아니 팀룩 즉 렘지 규랴 요래 렘지 시자체 조야 요래 다 지기 증관이야 진제 슈도 개버스 여러분 이제 이제 여러 차단 디인도 디토리아 다 가르스네 모든 뉴에 차네 템도 뭐죠 그러냐 가르스네 모든 뉴에데 모든 피게 치사오래 배제 당한 피게리 되어 이내 디 규디 모든 디 규르와 규디 당한 기란 잘 되어 라 다고 기란 잘 되어 템도 규면서 제자 코란게 달 규보다 코란게 지 모르다바 디나리아 팀줄레 저 템바 코나 달레 규제 달레 무이 코랑게 보고나 로샤요레 차다 디인디 디나리아 계급 지 체드 미마 팀과게 디나라 팀로 그 제세 요레 게디 다 템도 뭐 요걸 달레 규보다 디 조소 문화게 보고나 로베 디게 내주 팀줄레 주 클럽다 딘제 도스카냐 쳔니 디인 모데 페제 다완 윤교디 겐케고레 세 체드 미마 팀과게 팀로 나리아 제세 세브시 게브샤레 다가 해도 캐나게 템도 요름을 요름인도 써야 된대 신진기 즉 된대게 터직다 롭소 예제들이 여비는 아니 캐나리아 템도 뭐 여베 캐나게 다 예인디 캐나리 여레 템도 요르토 여마르와 알랭한 조 규제 규가치 여마르 오나 제비 그도 규조차다 수수수 로조로 데모 규 제비게 캐나가 이지 제 유기리 라고 담보스나지 로 유기리 비게 낭다 모스레 유기리 안도 제 버룰이야 비게 두 오고 오고 지고삼 안디 버룰이야 도 세제 다지 큰 침으로 와서던 뒤인데 디데스 세제 내주디 도스 세제 기란 제제 수고 예스 한 차단 기란디 개디 단위의 수비 미겔의 랩제다 로숨 십시십제 마세비는 안 자그로 나침으로 안 자그로 나침이는 이 기란 따구래 이 기란 침제 모르듯 자그로 당가도 규래 아니 자그로 당가신 기란 자그로 당 열 단위 내래 탁주디 비게 제고래 안타 비게 탁주 제가 많이 오면 아니 비게야 탁주기 비게 이제 비게 타 제모도다 비게 내가 죽지 두고 요 말에 자다 디디 키라가 비게 탁주 치스 때 진제 내주디게 바세브시 문학계 다님도 치 아 탁주 근데스 가도 디디 디세브티는 유래 독스 마세바 키라게 치로리아 기지들이 치기 대비나 디나니에 다는 얘가 가래 유메 자로 근데 두고 유메 소야 겐 가래 유메 템도 먹여봐야 계속 유메 진짜 네 가슴만에 쉬샤 예스 또 세계라냐 드링 드셋인 답대 우치 또 세제 쉬세기니 뭐 세케 나서라
1: 네제기라 제단 매야 용관 침이 막이라 친제 군주를 내던데 디거래 예제 마텐 아니 디 둘이 지 말했으기 아니 미티니 예제 트숨다도 와 아디 제제 미스네제 까지 도움도 있다 아니
0: 아니 디 계라가 아니 도바 비게 나주 총계 미마 시중의 셰프슈테네 유아 시미 부중신 어디나 진짜 피게야 팀룩을 내가 진이 어리 이게 정우이다 이제 제대로 말해 팀룩의 로켜 진이 팀룩의 진짜 수술로트 쳤는데 어디 계지 제가 되다
1: 아
0: 네네 진짜 이해가 되는 데 제가 알려다 건조를 그래
2: 레슬 레슬
0: 계속 양아 저 네가 제 이제 시라 김는 건조 대 뒤주 되는 것도 보
2: 로로 딱 하나 녀야 결아치 니제 거디
0: 所以这么这打所以搞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盆
2: lese. Seb kinsum lela. Lolo.
0: Lese ye ne.
2: Azul na shubha tuji la. Lolo. Gela tanchu dede chato chi giyan dishdu la. Gantina ya nang dunchi. Kwa ge disungi kurangi tanda nyema tanda ngana zu jimzhu ki nyenche da zhou yu be dinzhe ki pablin chebe gebe ya xia be kaba angzhan shorba la. Di tongme angzhan di nyi gmin dus. Seza ni du jimzhu ki tachi jikzu le gebe tachi nyechwe chunbe gebe ya tanda chintong goyung gurba ge la.
0: Baril.
2: Tanzu kurangi tanda digan le ya zhou min dus. Kaba angzhan sabi yin sere xia. Ani angzhan 이제 마조비는 다디 양자 근데 제제 소울레스 다다 사브디 간조야
0: 다디 인더스레 아 카르스니 크라모르 닝베 뉴비네 니마 닝베 딘제기 템도 마조네 다고 닝베 카바르 봐
2: 제제제
0: 야 모르들로 지 니젠 친교디네 니마 응줄락도 카바 멘교딘데 임비네 비게 나란주 강바나 샤야게 카바 하는 레고나 샤야 카바 샤시 그러바
2: 구유 카바
0: 드셔 다단데 구유 카바 등한 거 맵 차대 그러바 너도 카바 차인디 디 카르스는 마란주 템도 가가르디 카르스는 디나로리아 인지 민지 모데 답부디 카바한테 샤고레
2: 레세레스
0: 카세 즉 능미 모데 간 수수 모데 신자 간 수중한 제 주어 수수 손도 저디 카바요 모데 구제 좀 모데 수수 된 거만 능미 된 거 알아봐 간 수수 좀 제자 모데 수수 된 거 유난다 다고 수이나 다라 민체다 다라 제진 카바 샤비나 아니 코라 말한 줄 너도 카바 날 진이 진이 숨기 고주 뒤에 다가나 그도 그도 고주 세대 오십 줄 알아 이날이야 찍찍 주 다보다 찍찍 아디디 날 남규지 주 담바스 방대는 봐 담바다 이제 시운데 녀도 매버든 이제 제가 디인도 딱 가봐 닝바차 디날라 코랑 디날이야 자도나 주 투구민도 아니 기랑도 봐 파티에다 팀이기도 봐 다 뭐다 교수단 교사들이 가셔 조용구민도 봐 어디 코랑데 조금민도 슬랩도 아니 기랑 인지 민지기 코레 도듬 솔라 태제 비게야 카바한테 사업팅 같도 체진 또 카바한테 제버티 소스피게 체진 제버자가 도래
2: 이차가 체진
0: 체진 비기 나 비기 나야 직내 비기 다 자도 나래 비기 뭐라기 템도 가베 비기 나래 디 체진이가 여러 봐
2: 어
0: 비기 나래 카바한테 닝베데 담 매브 차소스 디바 수제 사업도 받지 못 겨구래 Bodi kebin ani kiran ti takta ti di jeba ma jeba shu kira pa chi chu chi ani kiran le le ga ke tu ngre la ti me gi kiran to se che to ba ge je ti ga tu ge je kha je se o me chi ani kiran le to sa de par te me do sam ngani ki ge se nim do mar chu sa ne le de ki ge se nim do sam ani kha she ga sum na le jo ta ju su di yi don le da jo ta ru pa ti mar ba
2: ju ba la
0: ka kuran ti din de ke se ni ma so bi ge ga ma kha she chang ga ma chik sum ye ba kama chuza yuebi na pa tija nyeche po tigirwa.
2: Zhe.
0: Po tijegi kurali ya di kwa kintire kwen tigiri. Chetan di yinji mi jik piga ya chetin kyu batanga te kuri. Nya tanda tu tewe sako nyi ki lopzen, sako nyi kuali ya lopzen na loli ya chetin kyu batanga di nali ya o tige kanga shu sha yus.
2: Le se. Chacha na tongme yikza na lo kwe bie tanji xeba angchang la sok bar bagi la. Dinte tanda ji gyuwa chumbe kubli yina rangja kuri Todam saw le pie jie, yi zang sui ngo jie, gyuwa tang chio go rirwa gyi la.
0: Ah, gyuwa tang yor, di pige chin jie, pige susu na mura dago ra yin, a pige ya te jie, ta temdo gyur cha su ngar na mura dago yin sin, pige gyuwa yor.
2: Lese, lese.
0: Ta dago menba chai susu chin jie, nye a kanda pina lura sin yung arwa.
2: Rirwa la.
0: O, to susu
2: di yin jie. Gabdi dui tengi, chi susu todam la ki su, dinte nam guay di, tengi yin
0: jie. Rir, jitang chana mura sui piju china, di kawa anda lu shan na taga chodi yore.
2: Rirwa la. O, to susu. Lese, Dine de gela sen chato chik di sungi gela kongam sans. Kurangi tanda mota di imta tama xa che tame ngui di zangsi che ca sons. Ani de ya chik gyurim kar gyuris ta ti kar sing kya nye.
0: Da di na le kurang di ya che jie ching wan la sena. Zangmo shwe cha na ani kurangi gup di du da ngu di ya sena tama re tama ta kwa xa sena mota nye che. Nguwaan shaarwa, nguwaan ge mii chale na nyi ta susu nyimdo chi nguwaan ta kiraan paru liya kharsana kengi tijay di kore tutum so liya muradi tamang muradi yin chiji bige pa dhulu nyevru rwa.
2: Zhiba, zhiba.
0: Ta kura nguwaan ngui di gaang tre saasun na nguwaan ge di chaabe baas ta dige chinjay di ta nyimdo chinjay bine kore tutum so ne di tamang di chaasu ngui di ge zangmu shu chaasu bige tamang di chu meab so rwa.
2: Zama chaabe dhulu di, jik zama soga mochimbi gina gyon rasi karchi gyo na?
0: Da di inda sire, bige dama di shaa chaabe shugo, nguigwaan da kenge yorwa.
2: Re.
0: Kenge che nguigwaan ga lega chingi da murani, murda dago nimdo ching kore todam soli ya, murda di dama shaabe dhulu nye ura pige.
2: Re.
0: Dhulu nye chaane. Ani di paru liya, bina longa dama shaaji nguigwaan lung polon jaya suyo yu na, longa mochimbo na longi zana murda tsongo kebi na. Ani ya, Pika Korea Totam Sol Chinche Morat Tsungu Yile Nguwaan Chinche Tamaga Di Kenge Di Jewa Gyeb. Jewa Gyeb Che Shine Korea Totam Sol Pika Tamaga Jewa Gyeb Yin Tante Tamaga Di Di Yin Chache Pika Ya Di Ani Temdu Gyuros Chache Dulu Nyinga Tu Gyuri.
2: Tosu
0: Nyi Gyuri. Ta Yine Le Tamaga Da Chik Zosu Sudu Karsana Nguwaan Ngui Di Chaya Chagangma Sue Chasri. Di Sue Chadu Ani Pika Nguwaan Ngui Di Yamana Kuranzu karsana zangmo sube sholish guiguru ba yamana koranzu nimdo yungure yonja pige ya koryo totum soli ya dige karsana damas shabe dhulu nyeb dige ma koga dhugur zangmo sogur ma
2: lese lese
0: lese
2: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lese

0: 판다니 비진키 추즈주버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게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퍼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되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가라
5: 점종탕 룽친 대가
6: 자스탄 덴베 센트럴 행게 공감상 팅디리 제낭 중국 너럽기 존바부 규조 치모 사우시의 진기 잠바당 순한 변조라기 부위도 줄진 미리 비준강의 비준낭외 중국 너럽기 뜸유 작진시 제시인바 강치마부 밀람시부디 편올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튠바라 좀지원 삼단자네 양둔 휴규인배 세난 유표 센럴행게 냠배 차바 계급 친한 강사 캡진 좀지 규제 기배인 제도 순배 등규 러브치 강치 마비 밀럼 시배 좀바보 자슈 진니 제로 책동 등기 중앙 러러 난칭투 존대 미차지기 김도 구충바당 제로 책동 등기 시비 시간 러러 노메 민토니 비진투 공매 부재 롬니 강기 자외님으로 교진 제로 책동 등기 늪중의 치러 김상의 님규 친부 중대 비진기 녹초 병에 지위 인답수 보고 중화다 제로 책동 등기 축주시 숨려 나와 니비치 중인인 공찬 십주 십개 토 고치 편바 조바시 자슈진니 납친기 점중 캐원 젠타 채워 시기만 마세 대동양하다 그지다 지리소 직변에 망불 신도 캐히 텐수 꼴기 댄주 개다 냥아 보친 잠낭 유브시 캉치 마르 멜람 시브디니 자슈 진기 캠산르 냠귀 침부 중디 비진 높쇼 뼈네 지외 닌듭수 뼈네 외풍 냠다기 조화 김으로 잠바시긴 바딜라 큐엔돔 리우자당 니슈 교자 콩기 고체 진르 리우제줄에 마추바라 신치 투르부 liu sumchuk tsamsha nang yubar xingne. Tamba kangdi tsumchua su gyurba, tsumba po gawe tichu ki liu xibju kagung nang wasi. Kangji marbu melam xibe tsumchung di nang, cao xue qin ki ngu yu jing lu ki sarzum namla dene, jari kim zang zuwur sung to, shita, wangda, xue jie, gegui gyun zin ki kim jin xi nyam gui du zhuwe cuile, gegui gyun zin ki jizu jita, kebar tu, wangkyur cherim la tuangan yudru nguanjin du saiwe gyuze ki xaqle chedi. Wangkyur cherim tang, tila tenjing zhiwe gaygui gyunzin ki jizuo tingi, chilam du chegyu doadu mebe lege saiwar tenyu. Gyuze te zimzhung di nang, jimba sosui tuming sungye saiwar jishin zaiwa tang jik, kimjian xibu jik du ki cunji, jari kimjian ki midang miwar ki gawa saiwar tenba tang ni. Zemzhu nangki jimba pomyo samjor tang, maju tang, shiga so, rengchun lunchuk tabu chungwa tang sum. Jue tun ki kurim ni, jari ki kimji marngwe dashi nyamgui tu juzui chartu ngawa jikba tang shi. Jimba pomyo tamju ki toa ne, tenzu samjor tang shi ju lekbar chungwa tang ngache. Cik tun ni chara, zhonggui lukyu toa ki zemzhu yugui genzen ki toa tabu chuyo bashi. Shamla lhenge ki, 중국 너럽기 존바부 규조 침무 자슈 진기 잠바탕 순남 변조 라기 부위도 규진 미지 비준 강내 비준 나외 중국 나위 뜸규 작진시 제시인바 강치 마부 밀람시바 페놀키 벽에 롱친기 깨주당 튠바라 좀지 원삼단 자네 양규 휴바티 류 리숨바티 세로나 대달랭외 물 풍지 종물 류 공세수 dianjian xiu guibè gà guibatang. Jari mèmù jiang rengi ki cène naka gaxie gyongmur gyewar tang. Fongji mèmù dèbatang tùmba xiandè sèdung chèji qirlo. yuanyangki, chenmu genpa shikla, gyongmu, lupu zhuwar, dian zheng gube, ngakui chepatang. Rengi ki gyongkui kongne, kyunche nengi damdi, gyongmu liwla, kyuntu ju. Gyongmu chi zui lupu dinja, tong ma nyongwe, chenma nidu gyongkui jeti, jeri mimu dundu dianne, lariyang, zhuling che. Gubtir, jabao yuda. Jimu jungmu tajang tekar kuyne ngar tuy manyungwe tam tita ni jidu mawe rungwe tamle nyenbe chona chung. Gyungmu liu kong chongsiba hikinang tongja chiwa masi. Lona chir suyanti jikdengi nyongkum gyangchi. Tamlin titar chedi. Jigne jiri mimu chonang pewa tang. Nyene sesu tajang nyenbar zhuwe chuyta tongwa na. Lingcha meyang rangsui ki tam didar me. Nge cui chongdir zhuri ngoce debe nima nam xer tang, longun nam yin, yergun dunji duxi kormo. Long yu cherbap suwa gangdu yin yang tedu qibe kukub kala yu. Ninda rixin xinge mukar mato nye sosa mebe yamzen qiwe tuyen kodu meyongwa jiyang me. Benna ngalu guntu su nyanxie dunmar sating tu mi geba lunbe kawa pepsu. Nga tingin xokba nga lan ki chenru ma che kong

기 교구추 티링안츠 아메 올레낭 트리체베낭 등 창시 승인 정우청전츠의 약등기 콤덥시지 자이 당수구니의 창롱렁부 띵기의 방법규 계세 정우청전츠의 비로탄세 다양설갑의 유비나 안츠 리젠의 신이기 리젠 몸세 카디 야부치지라 아차기 지와 정우청전츠의 리젠낭 수제 야치 롱칭등기의 센터서 냠치 수규 등부장시유 샴리야 남아지 지시베낭 챔피 센시나셔

0: 마란주 초에나라 독시다 주어 저미나족의 킹대요시 독시다 주어디에게 만주미지 규림 주비어다 보모
1: 시자 만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기에 맞아 시자 몽구치기 랜신대기 듬바침부유 이내내 주어 몽구치 양탁벨랜디 큐니하쿠구민도
0: 범랑게 주어친도 유배 삼루도 유복호래 감히 제시 라로디바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 지고가치고 디나르 친부이나 딘딘 라로 고야게 렌지 닌도 카브지
1: 나마 리즈라
0: 오오 진행하라 니님도 나마 리즈나죠
1: 레스볼라
0: 나보게 나마 리즈기 고대치기인다

0: 라규 용법 고로 조동 쉽게 계주 계속 심어티 뒤에 총벌에 자차 돈창아 파신 뒤지 죽지 뒤마라 개용기 안탕보 견종 투비배 고로
1: 로그 총기 총기 종기 순기 님의 춘종타 소놈 겐지 실로 숨기 자샤 사뒤 체디 파유기 신소 퇴제기 피게 렘부샹네 망초 바바 추교 용교를 치든 제배고로
0: 나치 인의 소지 종용기 리네 요코 춤라 추제 퇴바타 짐주 차와 최지 님규 체네 주슈 겐송 제배 고소기
1: 샴라 텐디리 첸키 낭튼 십저 남세로나
0: 디그레 코네네 주비세 랑용총 등위기 수지 왕춘정키 지지 추니 사사 총계토 양타비 지조시디 대내 용규를 송종 제배 괴고제라 대외장 변조탄 지조 군대 균정한 피계 용규를 괴대 동외 차진양이 양타비 세든 레지 다외 최든 최디 튼지 디자레 튼 댄디 중내 삼류 타세 진생탄 타세기 삼루 댄주 제카라 럼루 퇴산탄 겐지 튼주 제네 매마 망초기 최소탄 교노 디자 겐송 제괴바탄 종전의 토담탄 춘진 체주 타용기 나사 총선의 탐진탄 균종 독세 체대 내자 도담 내부 체바탄 응미징의 립시 체주 숙작바 미주세 숨라 대니 선고 딩습 체크라 튼지 대자 응외 견송 뉴된 체크 시 숨마체 대신 능진 왕준 정키 양타비 세든 레치 다와 주바탄 락다 지준니 당탄 계급 기차차 피게 동외 지용탄 미마 망초기 기배 중국 로지 팅럽진 주준 체비 피림제 탄저와여 당키 초진 좁게바 초초 제접수지 시진핑키 구지레치비 세둔레치 다외내둔라 통치부능리 송시케친탕 가규케친 럽단지부능디 구지레치비 양타비 세둔레치 다와주바탕락다체규로 자외시진세 코튼능유 종용키 림카 당증주탕 야치 당유레치비 땡기니키 탁주정신기 뒤뉴라 코아딩섭림바탕 두시시섭동탕 땡수시댄동 송종니토바제체디 제접수지 시진핑키 가구 개진기 공통 롭총 탄락타 딩섭 제바탕 등추 지변탕 망라 디기 준바 세리다 튼비 탑주 둔바 탐진 우룹제기 지랑자 초용내 튼주 제카라 첩시기 랑도탕 삼류 랑도 차주기 랑도 제칠 동화탕 종시 주숨라 시직도 그대 당디 롭종 롭소로 편제 튼바 제급바탕 롭종 탕 십주 딩섭 체내 양타괴 세둔 레지 다와 주바탕 락타 제비 튼니 조탕 라린기 랑차 코아 딩섭 림바탕 랑토기 코니 양타괴 세든 레지 다와 레든카키 규림 창면 출락타 토바 체괴바 외도 댄츠 타종 제바탕 체류 유기 준이라 지송 휴디 듀럽사베 땅키 망초 람초 토약부 제바탕 딱제 심주 딩섭 체디 탑주탕 그거 망라 체니 멍시 딩와탕 포르 뱀바탕 자와 텀진 체바 체기 동요 망참 조괴바 내든키 치초 견총제 rāngwē sācī nīngtū tābī tōngā tāng, bōrtū nētūn shībshī tīngsab chībā, xētūn tūbī nētūn zēmī mātūn chēkārā, nētūn kāng yu nā, tākchū tērāng rāng chībā tāng, nētūn kāng shī būrtū tūn cī, tē jūjī chīgī. Gēnzhī nēnzhī gī, kōngrīm nē xiāmo chētūn chēkū tājūn chībā tāng, chīzū rīnglū tāng bēnyām rīnglū bāng tō, chīzū tāng ngū sūn lēgā mē chībā rā, lāg lēn tāng, mē mā, lū jū chēkī chūgām tē tūbī, lē jī jūg jūrā bē jūn chēkū xē sū mā rī. Wāng jīng zhēng kī, Sēdēn rūgab pēkē dōngyū nī lēngkēn āng tāngbū tīmā tāng, dējā nī gēnzhī āng tāngbū yīmbē. Jōng yōng kī rīmkā cēmbā kā kī, tuān kī dējā lē tūn lā tōng cēmbū chē gui bā tāng. Mē mā tāng cē sō kōng tū gōr jū tā yōng kī, nē tā yōng zhō tāng tōg sūn chēt kī chē tī. Pēkē tāng dējā lā jē gyū chā gui chē bē lāng zhā kē kōng kā tāng chua kā nāng tūn jū tū bā chē gui bā tāng. Cē rē tā tūn bē gō nē, tuān kī dējā jī tū bā bēng zīng chē nē, jū nām jēn tāng pū bēng jēn kī chē tā wā tēng tī. Dējā kī tācē yāgu sūng kārā, mīmā māngchō kī cēsō tāng, gyō nō kī dējā tāng. Jīzō jī yōng, dēnī yōng jū gēlīn chē kū. Nīgā guāksī chē kū rū shūk yam nē, nīngkē dūshī tāng, tācē zīnsīm chē rū tāng nē, mē sūn tāng, rīnē yō kū rō, jīm jū jīn jīn, ā jūn sō tēp kūng kī dējā lā tātum yāgu chē kū bā tāng. Rāng jū nio jū guāksī chē shū chē rū tāng nē, rī kā kī nīngā tāng, ngā mī kī ngā nā sō lēp shī tāng jū jūng chē tō, jī kī gān jū tāng, zā lā nyam jū chē kū. 团结地下了大动沉浸起修七十多万堂沉浸起生息堂沉浸起得不妥的大动沉浸堂内团聚集切点昨年来共堂昨年阁你个团聚起了大动沉浸年不堂内比沉浸前年日刻给沉浸给直接给切聚了沉浸动地动阁结果给谁起别牛不七十多万堂

0: Bebe Shabi Fishani, Ami Tungu Nagi, Marbashin, Shilzi Chichitan, Abe Sumbi, Rundan Yabushin, Kidun Jimmy, Missin Namdaru, Numi Rineni, Tauher Shunbe Trobi, Doctor Jigi, Shabjushin, Junjiku Gomra Yela, Menchu Bome Langbi, Changshe Yamushin, Nawi Buram Rila, J. Duziangri, Dona Numi Shisha Rineni, Tuangerla, Mabo Gome Shabi, Shisha Yaginbe, Diminya Gombetan, Yambo Suchuke. 고린이 시주기 시중도 멍유타기 로롬 쇼신 난디 추미 균시 장기 경미인벌 디린들 수대 레통기 빛이 예고 림비 무미 슈샤 리니 변족 첨도 종지를 커브 추기 첨도 조신 고로 모두 슈기 인베 행제수 신시기 보슈
1: 대장도 조치 그 로주 유랜디 비 차비다 동부에 뜨게 그 저도 응근이 희에게는 또 롱어 동탁 그런 애들에 로주 이런 디어레스 다다 마세바 그다 한도레 드나야 향전레 되게 그 조로 동는 동부 야무요리 대 마세바 그가 그 향카 안다 그 제비샹 어 여바샹 다 그는 다 조무호 다 준시원 다 조여 되게 야무 동레 마세바 그는 인다 그 포타야 들린다 공조 들린다 야 로체 들린다 대냐교 들린다 유수 들린다 아게 그 조크 동베다 그 두조도 창도 그 조크 동베 그 그렇지 않기 더 맞아로 조지를 그 네 레와치히 되이 창도 그 조도 제 그 된다 그 차별에도 상 샤근능 차네들 샤근능 어 샤근능 차 통가는 나는 등 아 사다나래도 통가는 등 차리도 어려와 더래인데 때 통가는 등 차 건보 통 차 사마 난창 그게도 창도 그 조치를 탑에 그 로지 유전들이 되어래 그때게 마세바 그때 그게 그 때도 조다 제도 인다가 조다니 농부에도 조색기 관이 와라 누조도 만다 봤다 등어게 그 창도 그 조다라 참 맞아 로도 저거 저는 안 그래 봐

0: ཁོ་ཁོ་མོ་ན་ཚ་གིན་དག་ཏོ་ཁ་ཏོང་ཟོ་ཏ་ཚ་མ་ཡ་རུ་ཟོ་ལེ་ཁ་ཇིན་སེ་ཏ་ཏ་ཡིན་ན་སེ་ལ་སེ་ཉམ་དོ་ཅེ་རུ་རང་ཨོ་རིན་རོ་ལེ་ཁོ་ཨ་ཁོ་སེ་ཁེ་ཅི་མེ་ཕྱེ་གོ་ཨོ་ན་ཆེ་ཆོ་མེ་ལེ་རིན་རོ་ཏ་ཆེ་ཆོ་མེ་ལེ་རིན་རོ་ཏ་ཏ་ཁ་ཇིན་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གང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 충충만 돈이 그 뛰려나. 띵 아까 말아. 소남들 맞으려. 더이 더가 민보라. 저 소화 시가들려. 아. 제라 소화 부족들려. 아. 띵 아까 마가 말아. 다른 길 되어들려. 아. 나 되게 쪼가 동거나. 희거나. 다 되게 제트 저 로주 이런 데 비트로 만보 야모 동네.
1: 아, 김규네.
0: 아. 아. 다 되게 참 깨거든이. 저도 주도 준지 받아. 나 주용토든가 다소 주용토다. 준지 봐 안가 봐.
1: 준지 봐 안가 봐.
0: 어 안가 봐. 나 봐. 대대다 마체 봐 같은 어 긴다가 저 동동도 또나 하나가 창도고 저 동동 되게 어 로지다 대대 때마 때 딱은 뭐데 기라 다 당소 저 뭐 동 시도 얻고 되게 그때 창도고 저 로기야 신가 저 로기야 들이 마저 로 사망가 되게 좀 희니 신다 다 뭐데 그 저 도조 되게 그런 저 같이 잔데 대대 요다 돈들 기라 되니까 다다소 창도 차콜라 이나야 되나 기라 때가 저 동용데도 대 로주 희 희도 되나 그 저 동 모아서 다다소 기라 다소 열에
1: 아,
0: 되게 가지바 나 되는 거요라. 희용 다 초트는 희미래 되게 돼. 되들이 그 주고 상가 담아서 저 창도 그 조홍도 신가 되게 저 희인다. 다 마체 버가 창도 건바 그 계희 상치라. 되는 조고 로주 희희도. 아. 동희와. 되나 무호이래. 되게 그 되니 되는 창도 계희 상치 거다. 창도 그 조홍도 희다. 조홍도 희다. 다 차변으로 차변으로도 되게도 희인이다. 다 딱 되더라. 또는 게 뭐데 그 조고 동조 등 그게 창도 그 조희가 참마자루 저리 그 레와치 되게
1: 那是那是那将来将来到底这军子嘛现在地干过来军活吧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세나트네 야가거를라트네 마세줄라트네 힌카들레나 록바드 누랑 로저질레나 되게레나 되트네 다 두로 저디도 키레나 담보 두로 저래 아 담보 두르고 로동도 저 님바체레세나 타나게나 롱아다 모데레레라 도세도 포풍이소 파파 당에 롱아도 거기 저래 롱아도 거기 저는데 조마 로로 로로 성수 저래 로로 성수 저도 소녀레 저든 다자 자주 심어다나 적데 미즈비다나 되네 얘도 중요시기도
1: 어
0: 양자 중요시기도 되나 님마 소원이랑 이다 야레미 되나 엄마 도세로로 성분도 저체 이런 님마 소원을 도세로로 성체래 향도 그 쪽도 연신태 당그르면 가도 당그르면서 인연다
1: 나는 수익이 서 가르기 동굴이면 시시 잘로마도 동야면서 로다 찍 레워디
0: 레리다 레리
1: 로지야디 밀파
0: 레리 대대대는 또 내가 그 장도 도치다 당디 가족의 동글을 모두 또 도도 냠냠 도도 그렇게 준시 잡아들 가족의 개인나 들이 니나 들이 더 희나 롱고 자주 롱바타 그 로충송 단체 그 빠라라 다다라게 동진 등하게 보면은 그 제초였었는 저도 로사드는 로충들이나 뭐 지조기도 다다라 체인데 대대 롱고 가족의 동진은 또 경화단지로 바로 런도 레졸다
1: 어르바르바
0: 다다 마티 바가다 그 서대의 펑아 드네게 게도 동도 더해 누루도 희도
1: 아,对，才得叫动嘛，对不对？那多着就叫去的，没多着就多着动起来嘛。啊，多着的嘛。得这个天，多着人家弄的个，早晚等于，看着的叫起呢，你起呢，送起呢，得融入起的那个，俺另外解决的，等于做那等等，出马了，恰恰的，得起的嘞。啊，得嘛，再把个等等个，做个逻辑个，一家都有，一家都得苦给了。
0: jungmo dana, tili. Tā chī khī sāma dā zōrī na, tili mi. Tā rīwa na, tā ngay hua, tōsai tāngi na, tā sū hua, tā gīrī dīna rīgī.
1: Tā chī rāwa chūyabu rā tā.
0: Rī, rī, rī.
1: Gō chūmula.

0: ແລະຕາລຍາເຈຊາໂຊລານຍາມໍເລທີຍາມໍເລທີອ່າຕາຈິນໂຈດິເລນດາໂຕເກລາຊາຍາມໍຍໍເລຈິນໂຈຍາມໍຍໍເລຕະນະຕາຊາໂຊລາຈາດໂຕທັນຈະດູໂຕທັນໂຕເຈຫີລີເລງາທັນຈະກົກຫີລີຈອງງາທັນຈະກົກຫີລີເລດິຕະນະຊາໂຊກໍປາລາງຄາລານີພາຕານງາມເລສາລາໂອຊາລາຍຸມດາໂຕຕາຕາລາເລຈະຕະເງລາກວາຣີມັງນະລາກວາລາຍໍເກຈາສເກເລວັກສເກລາຍໍເກຈາຕາຕານະເງຕາຫູຕຣີໂຊເລ
1: ああ、土地地層ばかそれ。うん。ルジュ。うん。一気やばと。まあ、ちやこぞ。ルジュやんじろ。レレ。地層がかるかで。行くのだ、とらさや、とらばぽ、とら、ディンテンゾジュ、たんごま、ちゃんと土地がとどんで。ああ、ニャムでごわ。ニャムとぐれで、ドンペかニャムとぐれで、まちぱかとのろ、ドンのか、ちちょちょいれ。ああ、ドンのかちちょでちれせなた、ちゃんと土地かのね。だな、あんだか、ごんぽんぽ、ラーラマ。
0: だけたっちてげなら単語まんかちょっとどんどんたんぼとらさやどん。ああ。でとらさやどん。でさとらばぽど。うん。でとらディンテンどん。でだらけちゃがるよれ。ちちょっとちれす。またびちゃぶだた。またびちゃぶだ。またびちゃぶだ。とらばぽどぞじょとらディンテンぞじょとたちれせな。なびちゃてんでたべちゃじゃがなけこんばじれげなつぎちれてばれ。あらわちじんまてんでたてば。だこんばらじれぺちゃげなげんてたんぼさろんべ。
1: サロンゾーズでてつくでんちゃてつくばちゃいてつくばちゃいてでこまげんりれれあらわだらとらさやどるだとらさやなくつるちくでてしびぬかんじゃおれあた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0: 어서 아들 다다 살아 디나 자로까요 다 디나 자로까요 저서 너께 가딘 달 때 자로로 달아도 어 디나 자로 다이세 다 돌아 딘탱 달에 아 돌아 바포 돌아 딘탱 아 먼저 디나 요 저도 된 정도로 아
1: 저도
0: 어 정도로다 저도 저래세나 샤로 조효세나 이바세 이바세 이바야 쇼도 로조 효세나 연바세 연바세 연바야 쇼 이바야 쇼 연바야 쇼보 예들 나던 종송 띠엔디 다 강바리 차 노나 딘제 차 난치가 치다라다다 자기 전교는 종차 다저는 다 조만 종송 띠엔디들 다 종로 조조 다서 샤로 조효세나 이바세 이바 이바야 쇼 조지다 다던 거 다다 그 바람 칼라던 내 쳐던 그러세는 또나 최조 유조 노조 되게 저희나 동초리 다 동초리 다 지라래서 더 또 파창장 밑까지라 쳐던 그러세는 전로던 전로
1: 창샤로
0: 어 창장한테
1: 저버로라
0: 어 전로다
1: 찾아 저지
0: 어 전로데
1: 두지로 그래요
0: 다 전로도 던데

0: 같은 저 고수고 잘라탄 제다 라라 터져 되게 터져 사카 대 티니트나 제다 저다 제절이 로호테 체레세 나타나 보모 탄제가 나라가 되라다 다송라에 나타 자카 페지지 공탄다 가자니티니 고 제다 화장피조다 다자모 조저기도 다다서 거기 보고 아 나라가 되라다나 열레 말 호타 화라베 조저 던자이도 만던자이도 안다 강호랑 조도 만다 강호랑 뭐 조도 조
1: 제세 주제게 요마로
0: 어 지소 조사다 다모 다서 열레로 나라가 되라 다도 열레마
1: 어르바르바 요마로
0: 다 메리 준세제르다 로호테나 다테나 해고제
1: 아라
0: 맞지 리체그나나 다송 최사하다나 마마메레 어 따라베다 따띠노 도돌레 데데데데 데데 헤고데 야린디 야린디네 맞지 타겐그 거리 칼로디고 다다 가고 저사 다 로홍도 따레데 바고다
1: 아야야야
0: 데떡이 제저 딘으로 데데가 테니 데 트로그 제저그 진저데 진샤체레라 데 보보레가 마마가 데 제저 딘 어 토비 어 대체도
1: 토다 저시고 얼마
0: 토다 나이 뭐게 대체 이제 되어
1: 그래 저쪽은 많이 봐 대체 토와 토치 되어 맞아 이거
0: 레레
1: 대체
0: 대 저쪽은 많이 봐 같은데 만수가 토아가 되라 제주 뒤 봐
1: 그러나
0: 그래도
1: 그러나
0: 대들이
1: 그러나 아이 마음이 다치 균견이야 저러 아 전화 전화 지금 선두로 선두로 근처에 있나
0: 어 나 마음 뭐 근데
1: 나 가서 가도 뒤로 와 가서 냐부 수치다 민영 공백에 다 선두로 근처에 있나
0: 다 다송 그 텔라에는 다 주로 참베레 동베레 야몽가 다 샬로크 다 그 텔라는 게 다송 희게 되게 그 마냐 공패 용바 라소 되니 되네 양니 양도 충도 주더라 다 폐지 양보 동리 그 나라 레바 치휴요 어 창도 그 조치다 창도 조치 그 동베인한다 나 국베인한다 되게 그 동노도 마냐 봐 나테 그 나다게 처 저도 롱 산노통 동조 누루로에는 하게 그 누루 되게 제죠 되게 다 마냥 공부 공부 좀 바라서 달라 당하러 와 체크해 돼 얘기
1: 어 일단 늘루 유지 투야지로 와
2: 변조 참도 중지를 거룩 추기 기거 민비 의미 시샤리니 참지 조친티 당진 쇼브 나비 토니 첩진제니 수교리네라 군기 도나다 군기 첸리 투비가 조하 미리 제준 소비 루시 사대나 지조 청디라 군기 지신이 바리 생겐리게 디링기 사투용 로서 뜸주 집에 레센 슈장 다가시기 생계 슈젠 자고

0: 康靖昔日切语，
1: 康靖昔日切语。
0: 地内古年纪，培育定色别迎来了龙聚切磋了。
1: 地内古年纪，培育我擦气味就结了两人难求。
0: 第二。从西南起人类查吉米的汤日记开别培育西里两位康中西里七军西别的参与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
2: 南朝公康萨，谈得林杰个三个祖辈历程的呢，票个龙天内古的区别，康庄西的七军西辈历程的是，我历程的总体堂做跟选次中人。那么林杰，大周日过年几点起人心点别千日进不他，大周日过年建议了点内全文吸引了，建议日过年每日一见他人事预算六九节天内心中区别，那日给一起吸引了。以及提到了特三切句，建议日不第二，他虽穷于日，日不第一，但这日雄偏给着娃，让地修亲切语。配图记录推着东北南图，但这日不他妈讨他。配给但这日不提，推面三百者，记录推着东北南图咱们日本人几点点用餐饮，推着脚边的南图，配了但这这不再看忙的穷年，但这日不偏娃，俺们自己下日不的，来家但这他。票个大周日别上了十多趟，票个预计他已结束了一十两点车的，我这卡都跨了这车别内吞卡了，头去车别票个大周日别上路电车间途就个站不他，个体内送的票个大周日不了，离家大周日先修车用的车呢，票个人确实我为开去他不都吞别大周马拉吉的出票。开始十多岁，投入就业别，大周接不接看的大企，宋大年企在外企团结出他，南米他，汽车所需团结主义，大选推送他，恰恰来送去热比说了，隔了十千年，宋大在外广播三娃真没气，七个大周看不南企接不他，又没事了，投个大周日光，谈的能行，是不是真是都够没事？几件节目话叫他给你。从我几位六千，每日几位六零起，票价大周日别几元千文银不谈，切动股票股市狂热，六千每日六千起日千别新出老马股出进，阿拉投资人不其他，几元八日三个出他，两空关注七点出所，几元土地呢，做票价大周日别出了赚不谈，移动革命居民送绿道送板连续单。六千每日六只千木如，罗基谈七个人了，心住罗么谈，我西罗马大周日不谈，票价起推木门一边七间日不，六九日不说六七千行，移动革命居民按率拢住了，从我几位六千每日几位六零起，六只选板过不谈，铁结束每日几位六零起，等我手机选板跟样子就是苦的，谈的六零铁日几间谈。托他们给来个连头热心月，况且中国票日不推贴给这边推贴态度，接种我就下边我谈。结合前两期票日别着连冲突，你说下了修过嘛事？我去从文塔、四川、甘肃、徽商界给三内卡他，弄着清真穷娃票给大周日不谈，送就吧，等就明的日不票价给人内点听，票一吃透过去六七连差，故居言别情。我记住，宋大一家内来端别，七连巡路个其他，票给大周济南日出南走，票给建议了九百国多钱买车，票给一个穷逼去人不绝吧，日别绝命，票给大周给那天开始了结吧，日出的命，票给去七个南下日出干停，大周日别家内三周日出的命，宋大一家内来端别七连。票价建议了九百国，所暂停运动局势下边有事。但听地抗战系列七军列在哪里啊？从而几位六千，每日几位六零起，票价大周日别几元千木瓦，加他几起，木头呢？票价大周日别过了七点那位，南屯的彻底区别。听见呢？在哪有秀？下面这帮南屯位的在哪？
3: 당연히 당아 롱이 뭐지 보고 딥 총총이 그 담바 주고요. 아 딥 담바 담바 주. 대다 나주 가차든 이게 배주 동야디라 람성 기초 통통 시키나라 브릿지 가차든 이게 그 시샤데 모토식 신나 상네 다 정말 머리가 배정 그 다로 받으셔. 딥리리라 이게 추신이나 추신이나 막 동매 아 뭐라고 다 뛰는다 돈세 리리리리다 참바치 참바치시니다 요건 아주근 따디들이나 담아주 제자 등다 돈 제자라 초반에 오늘이잖아 요즘 어디 조금 말해 아 어디 조금 말아 단디 나 집에나 니마기 미라 남키 놀부 아다와 미라 참인 공부 땡게 자유와래 안 제자유 대등 자유를 변나 시그나 밤마 시그나 도지 천나 도지 천나 밤마 땡나 도 요하름 하나 도 요 땡 추측 땡이 요즘 어디 고하시 말해 어야 대추저리리가 니바 만누아 대단냠불이 대마인불 나나치다가 인지가치는 Bank of China 오후세바디 대자유아 오이글라 길베가서 중공을 카모세바디 오후유아마라 인지라이 고아도 버킬라 무고아가 좀 색하리다 어야 대 인지라 고아 대등가불 버킬라라 대 고아리야 다 나치 대대비 출출만누아 체디 여우지까지 잡으릅니다 다 여우지까 야케던 불케디 나주 로자시야기 자치 주우시게 대인나 야케 게 럼바 다 주위빙가 주르와테리 주위빙 로와 나주 불케 주빙위가 주르와 주빙위 어야 대니까 잡을 때 다 잡을시 잡으는 이봐 불케라 나니 추추 망보여하게 추추디 가치보 대 이봐 什么 别给了表点说好给我妈了啊表点说好给我妈求这扔了表点说好给你爸要的什么的什么别给扔给恰起了你把忙把打打我给恰不了的而且给扔了得吃出马真了米儿让他呢忙把打打我给你爸恰不了我妈的是的我妈别给了一给嘴巴感谢谢吧没给嘴巴 어 능나 여바 능나 메바 시비 민게 철로나 바등와 여바등 메바 강롱여 바등와 여바라 여비니 바등 메바라 메비니와 야게라 워치 타칸 니쇼 제바가 쇼칸 지비 지나 차시 잠바이와 마라 아차시오 데이터비 차시데 나지 시고 데네 토물 돈랑이 바게 무사무게 바스 다 나지 이기가 지르비 카프서 토물 불기가 쳇트르 지르와인 데라 상도 동년 가마 아게르케 릉기 능고나 쳇시 조케요 데라 상도 동과 어야 아게르케 릉기 능고나 쳇시 조바 요바테 상도 등니 따따도 보리라 지르과 베리 파르 야케라 지르바이나 베케 릉기 능데 상도 동야 데가 릉기 쳇 제보가 릉기 능데 된다시와 아 주슈
4: 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3: shi shu tang zhavi jishu shi shi ba di ngirwa me bi jishu shi bi tondar mo. Oya, kukul par kona ra, kukul sar kona ra, kukul ta ngirwa me ba. Shu shi ba di nidhar shangna chubshan, nidhar shangna chubshan, di dhamo. Ta di kani kailu zhiko fang fang di hui, kailu zhiko yang yang di hui, kani yin. Yang wama po yila jirwa di da yuwa. Yiga zhiko zao chan zi, yiga zhiko zao chan zi. Ta thakar borgila jishu, shukba yang shi zi. Shukpa yangshik. Te yangshik charvi shukpa serba tanga na chukpa rama. Ta shukpa yangshik serba ina gyarki tang chima chima chishinti. Ya tiri. Yang lunga shika nguwa la kanzi poryu rangchung kene kato chungda shik chukchung. Chungda shik. Tazo mili kanzi jenshi hoshi jayuan se gyarki tiri. Ta taka gyarki la jirchung. Karuri se na dungzu Nzidig ganzi si, dazo, dungzu. Aya, mili ganzi sewa di, nzidig da ganzi. O dungzu, nzidig ganzi. Aja, ki juma chishin rwa. Dini, jenshi hoshi jayuwe se, nzirjin chamtan payi si. Di, da, 야게 그 코아이 요바레세나 다 미리리 떠나 요바레 버게 그 치주라 등금 말음 야 대 돈지 코아 말음 요 야게 그 대다서 자팀 두지분 관애 사회 두지분 원신세리 된다신도와 아 다음 대응 전문 전해야 된다시겠다 정성을 해라 지와 흐마리 요나 시초라 디와 흐마리 요시 어야 지와 바우라 자타산 그 지와 지와 흐마시와 디 카리라 고시 어야 두 자팀 두지분 원신 사회 두지분 안인 뜻이거든다 디다 볼길라 길비 갑서 청소리라 지와 흐마리 요나 시초리라 디적 흐마리 요시 정말이 카리나 어야 다 디다보다 나주 파티 저기로 갑서 땅원이잖아 돈기 코아디다 하정 난데 셰관 다 我妈妈啦 쇼바 영식이 셰바디 이기지 그 조천 셰바디 쇼바 영식이 셰바디 다 저숭아 다 미멍보 공그 차나 가래서 고 쇼바 영식을 했을 거야 어야 다 미나 저들 야세 그 말이 고 쇼바 영식을 했을 거야 다 미가바 된다 천도아리 원내셔다 와 땅이 원내셔 바신다 나 저 바이니 오마기 미슈 로제라 종칸다 바디 미스 동수찬다 어 내가 제가 추송아 종칸에 잡아 코레스다 다치데 무치 담치 세바데 뭐지 가차 추구치다 미 무치 그 무치 시글하다 된다 죽거와 무치 담치 어 대 통을 떠나니 바디 봐 시스 조시 기다 저들 벨다 지 통을 통 칸다 임바 고아 랑네 당하지 야킬라 제나 야킬라 쳇터 지르게와 퍼킬라 제나 퍼킬라 쳇터 지르게와 디라 삼요 동 동야마토 토마니니 지르게와 티다마로 당하지 다다 야이 프리라 지르빌리카 체나 아 남긴가 저도 다야데 오마 모제 동고 손좀 시디 아 데 모니에티나 이고요아 당 원지디서 동고 살와 추마 특바가 갈라 다 보이라 니바 뚱기 키바 쳔보 망보가 아직니 사지가 나쉐데라 모제 동거 송송게 난게 이게 찌그정 노르 머롱와 토르 찌그정 노모용 머롱이 차다 이거들 잡좀 나네 시오 바르와 데 모제 동거 송송 찌디데 원에 샤나다 마치 다야거 다 찌리 아니 전국 담제 회후다 어야 데 모마셰나 디능더 제자 측체 그 니마토 요마레 제자는 그 이마토 요마라 라도나스 도 요마레 모 인나요 측거 제야데 모니셰나 다 이고 요랑이와 아예 보라요 당나지 디르나다 모니진 다고아 아데 나조 당르지 유차 용이 제르반데다 모마셰나 다 하주 같이 보레스 아 좀 같이 보레 어야 데니 당나지 데니 다치 간주게 시야야 돼. 저거 저거 매 단 저거 저거 저거 마치 없다. 수주 수주. 어야. 다 내 가차 망보 시에 세바다. 내 가차 망보 시에 비 남바 한기라 숨바지 송 세바니까 가차데 자그 말해. 내 가차 망보 시에 세바데 진지 간다 제바인 하고 이런 말. 내 가차 망보 시에 비

단지 나 선바 제션 뭐니 데려 데노 로로 와 오야 선바 선바 주야 그 점수 카레레스 나 네 가자 멍보셰 셰바데 다 추응 아마 좀 추미 바나 아마 주말아 데 바도 주말 아마라 데 바도 차벌 데다 요아 내가 나주 다다 보이나 요바가 어도랑게 이게 불지 잠이 뒤급가 도랑 다다다 정말 걸까 제목에 담진럽게 쇼주나야 공기 심주시야가 부지 도릉 심주세바 당아주 보정만만 배정과 바치시와 등다 잠비티고 도릉이가 사퉁 아 도릉이가 사퉁 대담 대리 담바 추들가 갑가 아 도릉 주추 최야루가 갑가 도릉 주추 레슈 마 대리가 대나다 부지게 치기 줄와 엄마 통보 대리 제릉 제릉한 거야 엄마 돈 알고 지만이 돈지 심차 제시 제시라고 대 잔이다 가리대 와라잖아 가자 쉽게 니바디 가리인 세나 돈지 줄와디 차 정보 아 차 정보 저들의 유튜브 데이터도 가차 대니 그 니바 제시 제시라고 머르시라 요비 초이 공수 데이터 탐진 가치 능도 주마 주지 유튜브 있나 가차 대니라 쉽차 요비 아 가차 대니 쉽차 담나 남긴 된다고 고아치 찍기요. 위정라 용네 파산의 열받아 위정도 초보 남기 각기 가능이 가짜라 비값어. 어 무슨 어 대 암도가 가짜라 티나 대 심차 전부 여바리야 삼그지. 아 암도가 가짜대 위정 가짜던 자와가 각기 정라 아 이게 가짜 말 각기 정라 심차 위정의 가짜 남은 동시 만두 아 만두 대다. 다 위성의 예대가 저 표제 르네 반주 잡스 질그라 소바 다사 하정 개치 미홍게 가차 딜라다 데이터 뭐 쉽차시 치료 말이야 어 그 유미 홍게 다 추 동보라 되나 롱보라 쉽차요 봐 추 경바라 되나 추 정마라 쉽차요 봐 다 데이터 같이 단축을 알아 어디 봐 아니 차와 주비 멍 정디게 단동이 봐 아 야키 그 난데 쉐시 젠셔 젠캉 다니엘 제바테 카블라라 민츠 카블라라 동스 뷰게 롱라 동민츠 요바마가 아 카블라라 동민츠 요바마 네 모마니 딘다시 뷰게 롱라 동민츠 요바마르 삼니 딘다시 상거 요모 이나영 미 총총식게 담 제보라는 저거마 아 라마니 다 뭐 니 또 안 나들로라 베이징에 중기 보여준바 심지어 대니가 로랑 총도시 조수 대 파이어 회장의 인바가 중기 보여준바 심지어 대니 와마 베이지 보여준바 심지어 디저 컨가 중주바가 간 손으로 도지라 간 손으로 도지라 그다 가르스나 뷰케라 동민지 요아 마르스 아 메타 람슨 원이다 된바를 뜻이 대다 야케크 동스의 쉐시 我们 必须把 쉐시 搞好 제비샤 까부 쉐시의 민스 学习文件学习知识这边告诉学习的动词啊建设祖国这边告诉建设的动词这次的建设不能马虎啊这边的建设是我的名词不给让给投中切啊投中切哦呀等级中哦对切是把中是我的马子呢投中主权是把让呢 민스가 돈요 바마도 차츠가 돈요 바마야 다 되게 정리 민 라라시 까블라라 민스란 줄 그래 까블라 동스란 줄 그래 배나 루와 루와서 파상한 루와시 빈 루와디 차츠리 루와 루저세 빈 루와디 민스 루와 어야 다 배나 가서 미식기 민라 담바라기세 바이나 담바디 민스 람 담바세 빈 담바디 차츠리 데 다우 바와이 차시제 망보 까블라라 민스 까블라라 동스나 기르와 요바 원종 차시에 맞셔 니까 소중 아 소중 주젠 아 딘탕 단주 청춘 어 디네 제조 성지 시바다고 차시에 맞셔 니까 주등 파피 잡을 매바 차와 아니 한식된 좀바디 차치마 동민스 요 원종 버킬라 강요하래스나 신롱 민스 요 마 신롱 민스 요 어야 신롱 민스다 가래스나 정정모와정보치와첸보어야아마루와아마보세부나루요바등메바니간자그마당아지장아무시그르바

장알와 생마르와 라와 아 라와 마르포 세로마토 라와 마르와 생마르와 체라공기 나 마르포기지 탁 람숭 라와 메도 메다요 마르포기 세로데 카도 마르포 요베 네부디라 거지 네 신부 통비 인세나 주 주와 신부 요베 네부디 통비 인세 바데 신부세 네 신바 통비 인세 그 말아 어 다 교육에 일어나다 신용 민수요야 어 신용 민수 네 잡이 가잖아 오마요 자필 가치는 뭐 케요 메시 세기와 신용 민스 세와 미신도 아 미신도 다 데이터의 잡을 때 네바 다 나발아지 네네 아 간수가 라프탕탕 주라 초바가 미탕 잡이 값은 그런스 가치는 네다이와 야티 그 차실 동스 그런 좀 배추 동 아 배추 가리 동에서나 매 값을 다 하시고 다 하 어야 나 전부 나중에 모모시 매 하시고 메카 다 그런 저기 가래 금나 하여나 뒤에 몽데데 야케게 차츠 금나 야케게 차츠 요나 뒤 저도라 하족이 와 대다 자르핑 가차는 그 수르던 자와 어야 도 수르 수르 세바 요나 뒤 하마디다 차츠이 맞대 다동 야라 어 땅나지 같이 놓은 거 잡을 때 킨 거야 근데 멍티 남도라 사실게 다 요메니 봐 나줄라 배차 예바 Again, la mashe serba yena yepa shiba ge pada ti yopi rundi chashi shima jana choba nga to da pecha yul serba pa mena chashi shima ja chokma ni ya o ya ti yinna da da nga chi gong de sha ba jin su mi yu cha a de na ge ka chong yinna de ba da wa ja go a da da da nga zo di zang du dong a be na de ga shi yinna 토번 토모 삼부린 잡이 롱동바 성주바 시샤와 주소 세르드난과 아야 다나조 도마게 넘어 뛰려 어 토번 토모 삼부다인 잡이 롱동바 성주바 시샤와 단지리 해 다시 샤바 세르바디 다 괜찮게 영 멍레 상비와 이미 말어 롱동바 성주바 세르바디 디나요 세디와야 공나요 참노구나다 샴나 다세부 지와 샤키오 세르바디데 어야 시샤와 주소 지샤와 신세바데 드나요 세바데 돈제 다 기 배창 가성 말이야 도동자도 바도 와이 차시슈 민도마기비 타마나 예나 가자 실 마처바데 샴나 연세글로 바세 어야 다 바도 와이 차시 메나 땅에 공대샤 바진 어 중국 사반 증진 세기세나 대 가용 조고다 와 그허리데 어야 부자반지 전세기 어 동국 공산당 저도 담을 쇼 제나 때 가영도 받았다 받아와 자시와 봐마 때다니 자 되게 주제문들에 다 동의를 해 봐대 당의 공대 실선 봐 된다 다 직접 수수가 돈 문제와 때 오늘 전화 얌 참보시 옛라 직접이 그 돈지 십찬 제는 라고 말해 다 그들 나주 되게게 같이 줘와네 거기랑 등거 가차게 자취 옆에 공개 아 다 나지 야윤이 보이라 집이 깜서 괴이 등터먼던데 조리 되네 다 야기 그 톤디 주마 지진 용 요메디 조리 거야 때까지 원조 괴이 야이라 집이 가서 괴이기 또 야이라 용 요메 대당 야이 그 줄와라 영 더바 이면 대다 조리 나 뜻이 있나 따라서 개그 롱롱 롱롱 기 등기 다 철시더 다 난된 최고리 디들 마치나 오마시나 다 콘데샤바진 다조 밀리간즈 셀바데 동조지디 간지 다 된다고 쓰다 동 동조디디 간지 일단 저도 멘탄바 조문이 안도의 년천한테 남발한지게 디 디나주 통 즈인요 남시에 니체 듣기여야 돼 니 파이드나 컴바시와 아 대문이 그 투세 뭐 다음 메뉴 세바지 시샤 세바가 저기 사자되는 언어 요아 예 그쪽이 요아 다 남시 내서 좋아서 메뉴 그 토라 차반 밥 그래서 아 메뉴 그 토라 땅에 있어서 사상의 가치는 보다라라 차반 밥 이래서 그 이유 근데 비치나 차반 밥 진짜 남게 고모치라 아 차반 밥 이래서 그 이유 메나 뉴로 주셔도 겨지 남성 밀더 대 시행 캔디라 가짜디 라쇼 띵
컴파시다 차원 바바 사차라만 바바 가려라 어야 대원은 나수 사드나라 정통제인 고나 차원 바 거래세나 어 나 디 리라 차원 바바 고나 차원 바바 대다 단추 동만 좀 바리와 아 단추 동만 좀 바 대임베 홍게 나수 이기라 데니 리카 셴케시기나 모니세나 까라라 자르즈 만부시고 자르즈 치그 마치나 찹스게 나돈 바크리 어야 로이자라 좀 컹어다 바디다 데 잡스디나 돈 데네 니바카레스나 쇼바양 시그리 쇼바양 시그 이그지가 저체 쇼바양 시그리 로아 데 다오시마 다 데 다오다 나조 남진 모용비 차트 당나시 이그지가 데카 셰바티 데카 아니 셰고아 시그 마이키 톰고아 아니 저시 이게라 라보제제데 오야 딱 같은 셰

0: dupe, tungu gapur, mangzogi, mungu rektopje, sungu dewe, chetup sartu yang jebata, mitansa, shibzi, nemin tan, sanya satoto, doshiki ringong dute, gunga masha kong to, buli, yubutu, sungu, chongzor orne, guchu tilanyewa, dinjanga, gundu tobata, tumir, yungu, mibobo jeyu. Gunsirin Dokuto, Chibar Dayong Tan, Suji Chinke Mebe, Gangi Tigup, Tongdu Ledun Ruga Gini Titi, Gundu Gi, Tusan, Chibe Pongdu Munjur Chibu Zam, Si Jibian Gungar Gi, Chibu Bishing, Rumitsu Remunga, Nigup Gigin Chedi, Jongzin Suji Ta, Ruzi Dizu, Dinja Sija Jogi Chiba Masi, Tadun, Rungu Dangne, Tugutor, Gitan, Singdo Yang Yu. 现在, 총주 부족한 기계겐기 예간기 권잠토 뜸접기 캥바 통급, 총대 레드윈 루가기 용률 튼줄기 안담 올와타, 루미츠 냠토 레가 체내 사고용념디 기겐 초외 쿠리오 렉수 당유, 편종 사토 시초내 통매 섬든 렉발 문바, 타부 총주 제대 포장 보달라 링내 유골 초배 레드윈 루가기 총주 강살 유티, 망기 내추 신도타 무유줍라 대내 겐지세디 체디 당주 용기 렉제티 폐기기 귀뉴소 유내 유미솔 디귤 댄티 치신유.
1: 코너는 앞에서 신초배티니 타부 총주로 제대 포장 보달라 링내 유골 초배 레드윈 루가기 총세 탈기를 뉴슈 유구 규디 당외 꼬르키 팀종 고제토 땅 조정 기능시 띵도당 우주 튕조로 폐제 용화라 배 제크웹듯이 땡대 주된 조의 지자 체비 낭진 신점 다가시기
2: 생교 가르소 세베 탄세기 걸고
0: 양타 시추 제외 양양기 디고
2: 망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0: 초외 님주름은 배 꿀세기 돌아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현종 웅친 예천 리고
0: Sangul Chudu Lizen, Sangul Gundu Gunjung, Sivitishi Tandakine, Landi Nime Tone, Penjung Lung Tin Yin Tin Legong, Pegelung Tin Ye, Sungar Tilam Gunet, Sensimatini, Sangul Gundu Gunjung Sibe, Chidilisenri, Malizen Zogun Shugan Digini. Shamla number two Motuja, Sangul Gundu Gunjung Lizen Ki Nangchen, Sangul Gundu Sibati, Sena Yushu
2: Gundu Sangul.
0: 他也叫出来滚中的无林里切了不三九滚的滚中的人气三九滚的南迁三个月推荐唐博罗基座起手指东博罗推崇过来家家出堂成中一盘下你家中国手指他女主娘这天做给用着切别手指火炬给成绩联盟百姓呢他留推荐唐博让业起基座手指东博 同就吃不住口罩他咱们先把铁铁冲不来家家出产一盘的盘子落空没铁冲不来家家茶两个茶阿帕瓦他手指口罩给我压个粗不谈皮件三瓦手指给各个用牛肉盘瓦皮件给泥锈均推都切入清不解穷也西部的电器所列团这给手指的有点不谈这算手指给手指不有你这特别推荐唐波所列团这给 手指动物推崇不来家家我才给盘年制作手指了动物帕瓦立即表示家家解决给我呢制作手指给各个朋友做隐形天哪手指来的给手指各个送外都在就这给了给月不是盲区在这手指电脑也比穷他在这给女士不均等安全的情绪推荐唐波前不谈聪明手指动物推崇不来家家出场啊帕瓦也不谈重视给
3: 这句拍摄体重点谈重点的也不也不谈总谈相气重点松为独自电表啊拍摄摄手指机各个脚站拍摄运用突破谈切记手指机满年几千年电不谈用不穷的满年马路谈偏巴尔气重点三点穷摄摄推荐谈不制作手指机及重要国同就吃西新不提给南天界动不提独自也就是新不提落空没推重不来家家长两个差几差摄摄
1: 生个林界我这空心人也用江南的主播见证切在米定同桌即刻咱们心动我这空心人也用江南的主播米定去年冬江米松局所谓见证切行今天西北七女婿国人我这空心去见证切过促村也用江南的人际节目主播米定同桌即刻切做这冬冬节等家谈电波国人电波切记国内见证切有事今天我被切按你江南的七路主君母去忙都清醒 也用江南的文化钱呢，举办米定去年冬送节，今天解决它。如今美国罗年冬日节女婿在我忙途中在约会，江南直接看年冬送节居民出去美国罗巴西温泉呢，成为。

0: 주시 민키다 따구베 김재야 다가랑데 지득이 제 죽지부 대다기 라이 주주스네레 양만나 진주다 대당 뚜루디 근데 이미 걸라 나도 양제 주베도 지라가 셴메 주발라 양제 주베도 지라가 준비 왕면나라 야 이나 딘데 송송아 주줄러 두급 당송 러 두급라 치달 조와 디능신 딘데 지주 체디 디능신 공부 직종토네 자거레세게 된다디 때문에 시간 다가란 게 고투구리 머시 가르스나 나도 진주로 뜨베 체디게 진주단 치달뜨베 추구 꼴라야이나 공개 레젠 소스나야 두두두두 담네 개부시라 시에요 말에 진내네 가르스나 고대부리 니네네 나 샹기 레젠 직나라야이나 녜 칭아 내든 뒤골라야이나 어디 주지 예장 다리에 주둘러두가 단 총시배 거든단 조아제 두두잠치 시에바잠랑이 레젠시마직 나라야이나 칭아 다이 주두디에 골라야이나 완전 어디 주지 예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단다이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폐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젠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폐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디디기 전기 주주 시에베 콜라야이나 콩랑 송스버레 지두 세드네 제바탕 두버서 조르딩 여장 지두양 러버와라 다시바 나도 어디라 시베나 지두 체기 전기 주주 콜라야이나 수균기 예와 지수 능시 어디 시베이나 청아담시기 차네 예와 지그레 내장 드린데야 다카스나 초 나부티 조체제 대시당 모두 슈즈여 이 슈고그이나 당보 제바시에바 다 컨데지라 제바스레스나 디니 감나 수업에 지두기 체티다기 이시지기네 이외 남당 두모 소소 제바 때마딘데 지글라 고국요레 빼지차샤베이나 초시니스 러버와라 초시니세기 초시디카레스나 이시르발라 초시니시베 타르자웨 나키구 니디나 담자와레 르발라 시부소소 카레이미 샴라시에기 이시베 된다디디 제자 초시니 샤람 소암 누팜 장제소 이시징네 이외 남다 투모테다 람소 지두기 체티다기 제바 때문에도 다다가는 신기 두숨니 대밤 마온삼 단다 제소 시바도 다다가는 신기 두시니 야람 야가 로알라 야람 군남 지탐 떼 제소 시바도 제자 고든 디릭디 댐백급라 야이는 아주 의장기 깨난라 야 당아 당디 슉 침배터나 배지치기를 봐라 빼나 두신이 샤탕 군탕 지탕색 당아 당디 슉 침배터나 배지등지 계속 지두기 당아 당문임제 지두기 체잡이 있느니 공은 남바다가리 계속 아주 당아 당잡이 있네 미주바 여마리 금제 가렸으나 당아 당태양 뉴바당 제바소하기 된대말 주바리 와도 아주 당달롭종 지두 시바 체그리 알아 제자 지두기 자당도나 지두기 자자와당 당다당도나 당대체자제 고든댐바 남바디니 강롱이네 디기요레 베티다 니 카르스나 이시시 칭음에 고블야 무슨 세워지리 장토네 로라 베나 나도 투숨니 숨세알로 소바 초시니 시베 초시세알로 소바 동주 탕마 카르스나 이시디 니에네 시템을 와라 디 나도 이시시 칭음에 고블야이나 꽤베 남바데리 시양 콜라 카르스나 담절하제기 체 대탕 니소 자제 직둔 심해 걸러 있나 장가들의 신 정규 교바 때문에 와라 이시 장애배 권에 지금 응급해가라 때문에 와라 숨바드 가려서나 감소 지두기 채 남게 되니 이외 남당 두모소소로 지배 남바 디릴려야 있나 시에버 와라 이시 시에버야 안다 공도 송송에 이시디 꼬당 토라야 있나 나도 공아 내 우리 시버는시 공된 빼주 남아야 차주는 시에버나 이시 남당디 여봐라 장애배 차네 세워셔다데 두숨니 세디 이시 남당디 장애제 숨 세디 잡으러와라 나가는 신기 초시디 시베 시다 두숨니 시베 숨다 남아디리 제다 이시 남당디는 장애배 잡아드리 오나 참아 장애배 때배 나바 코나 이배 겨구르 배서나 겨구 말에 겁갈래야 이는 안도 빼딘데 시에그러와라 난초 장괴배 시자니 망대 되네 겨이감 뷰이감 응지삼 깽을 제유세 빼딜래야 차주는 시에배 이나 난초 장괴배 시자디 망부 여리디 망부 여바디 장기 남당 토네 예발 체요 마르발라 제잔디 카레 이시 남당 장기 남배 토네 망에 붙여버리지 야배 되는 신 아주 슈베 있나 삼을 접슈 망대 다 삼을 접슈는 야이네 개 여바디 나도 킹을 발라 어 삼을 접슈 망대 숨은 마다지기 개 유테스 개디 셰요 말해 망보 여바 셰버려 오나 망대 낭사 운분 맘 도아상보암 노르상암 뱀바운붐 소요리 시에버더부 게디 창마 창요마디 디나네 빼준삼지 창어리 제장 디거브랑에 튼다 디시에제 쪼카드세시에 치고와르스나 이시디낭라야이나 나바니요리스게 나바탕부디 카드스나 이시 남당디 장내배 토는 땜바에 요리 니바디 카데스나 이시 남당디 장망내배 남배 토네 세워양 요리 나바디니 강롱 토네 제바디 세워 전화 주바 예바디 라드체기 치두이 이와 당부디 능신 시에베나 초시대에서도 시스 시에버 와라 시시에버기나 지두기 체기 시부소소 에르시니 장구구와르와 시슬러버와 와 숨슬러는 숨디시에구구와르 시슬러는 시디시에구구와르와 소소소 여와 제구구와르 치매 남바치 두가라 이시 남당디 장망에 배터네 남바치 두가라 디급기 이시디 장게 제매장 이와 강유바 멀류바 레르신 창화 레르신이 이와 체제 장괴배 고바양 요마리 빼준 르가담지 장나디그레 제장 제바 임바 강시라 제당기 남바 디급라야 충외 이시세디 장기 제바 장기 내바에 요리라 장기 망에배 나바양 요리 남바 디니 강롱양 디그레스게 디나 난조 이시디 창기 네바 타 망에바 니기 토네 줄룩여바 고든된 남바 디리 여바디 모드체기 체도 세세 체어이 지바 지주그 체페주 치베 규림 나라야 이나 난조 툭자 난고에 섭서 난고에 딘데 요리 디 카르레스나 지두기 체 지바 이내리 두배급라 이내리 치다기 낭세 당부조로 와라 당부디라 인지 민지 지두기 체디 자가리 빼나 차샤바 이나 두숨니 대바암 치다 낭세 당부디 대바 샤바로 와라 대바암 시바 암디 네바투 샤구리 디 머치바 이나 디 마자와 이나 치매 두니디 젠베 누바 제베 누바디 메바레 제장 메나 인지 민지 토마틸라 자구레스그 토마틸라 자외 지두기 체티 누베 침바 제베 누바디 텅구구 와르발라 제장 당부딜라다 인지 민지 자구구 와레 다 치매급기 치라그 낭시 티달라 마자네야 당불로 자외 지두기 지에베 채티 누베 고쳐봐 양만나 누베 무슨 마자나 튜바 기바디에 요리 디나 섭사 난고야 그 튼다 당부디 튼다 니바디 카르레스나 계시 이외 남당 지베 겁라 치다그 낭시 시요리 스드더나 시부소서 제국어로 봐라 제국이나 타마 타마 딜레 지두기 체지잖아 지구어마레 금제 카레스나 시유바 인자 시디나네 타마 딜레 자와이나 되는 대동지에 유베 된데므로 봐라 된데바 인자 시댄스머레 대동양 저기 되베나 되는 남아가바디 차두고로 봐라 제자 제바 이내레 두바 이내레 지두기 체자와 겁라 당부디라 네바도 슈거레스기 타마타마디라 지두기 체디 자구구마레 금제 카레스나 제에게 전다디게 지 심바 인자 태동양 절기 되바 있나 태동 지규 유베 된댄자 되네 그거 된라 딱다 머데버레 로라 제차네 태동 지규 체제네 제에게 된디 요마르 발라 동조 지규기 체 배제 체베 규림 나라 토난난 괴베 내든 진이지 모두 슈베예 콜라야 모두 슈에디 지규기 체게 전기 죽주 시에발레 아 제작의 낭세 당보 제바시바 디고라예 레전디 나라 네 진주로 되베 체 남이 시에발레 지규기 그걸라야이나 자와라 덴베 시간이부디 코덴탕 시앙 가르스나 지두니스 제베 골라야이나 중시베 터네 냥고도 슈베이 레덴 치메나라 양에 지두기 체기 튼기 죽두 시에발레 체기 튼기 죽두 골라야이나 모두 슈즈 유베 갸제 샘보 남기 두도도 세나라나

생각 너무 좋아. 망세기 낭세수 교배 레세기 낭된디 갸치싱 뭐냐 타발이야 싱조 튕기기 자치지르탕 초주소 유롱스스 캐지 나서 유비네레 다 싱레기 레세고네 슈비네 진다 숨니 사비 모티비 튜타 양다 숨니 저유 둠유르기 튜 된다 숨디 싱조 둔두 튜탕 군다 숨디 물로 류저기 튜 임바단 레세디네레 铁塔顿别，铁塔当月之。

생아 남초 단단 남부츠 센신벨레젠디니 변종 농진 년진의콩 벽에 농진 기 축들이 젤레젠 직제가 주취디 시프티시 말레젠 조경 슈켄 뱀조아인 다슈는 로종탄 종긴난러 총아게 신바 당능신 취제젠드 교자 민망고 지키 레시에텔레야 대성기 균의요마지 생긴 지장디링기 직제가 주취디 난야 남부초 레시에 걸러 我这让自己修心愿。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변 리그제키 기베 뜨무 디나샹 리그제키 아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생각 너무 좋아 제문어의 뒤디는 로도민의 뚠뚜 레고 초신 다 제불림배 뒤임마세 신구의 창마리는 제부치스체 대체 치수기 뒤급시타 넘시 균도 하장기망외 뒤지시리샤 다 대야이는 제시의 긴낭 뚠디 순남배 로이 메바타 조언유지리샤

생각 넘쳐 배신이 민남기 배체쇼도 림배 레신인부탕 로리 편도 듬배의 기토 조부츠 자식배님의 시담내 디닌 록지 쇼방아부내 록큐당큐 페레낭도 주부탕 배체겐츠 루린쇼도 배지구유 배세기 시에지니 닌티레게 구림다리인데 비나 배마치오콘라 자시베 몰람디오탕 토링수 로교초지토 루루체네 제시 민치시와 단첩지 배치고 중부유시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친 예궁 헤게 룽치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나 멜롱 딜라 세파르츠
3: 망정 망법이 준비 지금 이 소스 차동기 유리 이쪽에서 준비 쿄왕 송도제
1: 팀제 멜롱
0: 생글링게 공감사 탄달랭게기 생구초베 레전디니 팀제 멜롱 레전지 알레전 조정 쇼겐 디긴이 생글링게 팅디 팀로 셰디 지베 낭세 레체나 투제니 데 메베 녜줄라 이토 켄게 조 괴미고라 팀즈벌 함라기 케베타 송제 체디 세디 괴능지
4: 제들링아 팀즈벌 함이 다 팅상 아주 뿜만 보지 럽다 치모 톤제 아니 공수다야나 레공어들 내가 제가 두고 어르 봐. 답이 대파 푸베게 아니 안주 양신조만서 사군이 아 메모보지 양 된제 켈레서달 친제 내가 치야 된제 그 고가라베나 내가 치지 두요레. 티라 템베 내가 치니에티다 아니 단다 내가 치유케 아 공스티 파케 니즈케 아니 존이테 마루마루 두두. 대링게 조베티 다 가르레서나 든제제르샤 디나로라서 조시 디나로라 단다 조키 아니 슈도 쟁케 세아티다 단다 까바 코랑 콘스티나 레가 지지 엔데 로쥐야 게 차브르도와 코랑 그 조 단다 콘스티나 코랑 다지 쳔바치기 아니 고지체 조 코랑 겐쿠야 디카르서 돈 콘스티나 로케 아 미슈 툰 콘세아티 아니 겐키니르샤 다티 지단 가르시에 되었으나 다 콘스티나 로라 아니 미야 두야다 야나 군스나 레가 친예든주 아니지 롭종제야 섭종크 진자제야다 군스 나로키 미든주 레가 체베키 아니 슈고기다 지우야도 다니다 다는 신키 아니 군스 나로키 미창메키 네라다 아니 군스테다 게다 미든주다 제와 예수키 제와 든주 콜레 레가 친예 코랑 겐키니 든제제도와 코랑티나 레가 체제 아니 로쭈 야 개삽지 달로주 개차되는 주주로부터 차차버봐 아니 된제게 다 미시도 다 슈거 가르치도스나 아 공스 코란이 봐줘 아니 공스 디기 딩어라 달로주 티심 차부시고 공스게 아니 코란 되어래 달로주야 개차부시고 아니 뒤유땡키 메빙에 저게 괜찮스 디콘도 저래 다 괜찮샤마세 개어 말레스 다 샤고 말레스 녜마 근데 공스 신유도 괜찮지 신유도 다 텔레데데 아니 공스게 Koran ta lingon ni ma tuen pa sopta tente chi kunyi paya penchu pala kenja mebe kunto la xa chi nesu tu takchu che yo sari. Ti takchu che sari ane ninja ki ta chungguan la shudu jeo ruba. Chungguan la shudu jeo mdu ane ngay thangpo chungguan la shudu jeo mare. Ngay thangpo tanda ngan zu tanda dumchu khan la ngay zo dumchu khan sa tere shudu jeo ruba. Ti jab je ane shugo ta tela montu mebe na chungguan la chi koram thangpo nyingba ane ju yo sari. Ta som shu je ane shugo tante joshi di kawale edo sa na Ani jiashu cheche, torime ma chungkwaan la leto. Da jiashu chebe korem naantu, ani tanda da jitang chebe na korem ngezo dumchu khaan gozu ji korem thangpo korem nipa ganga tanda di ani kaba korem shio yu sarba, choshi ti shio yu sari. Da shio sabshigo, ani korem ke da ya shudu jebji karishi yu rsande ya jiashu cheche, ani korem ni pensu pala kenja yus, lo ju sim chabishigo tanda kenja yus, kenja sha yus. Tā Kōrāṅ tīndi shē yu sāri tī, āni shē zāng tā tāng tā kēncā mīndū sā jī, kēncā shā gī mīndū sā jī, āni Kōrāṅ tī gōng sī tī tā jāwā jī nā, āni chīm tā tūng gī mēs, āni tā tī Kōrāṅ tī zō shiā tī rī shiā, Tani Kurang Shindashiya Kharayasa na ta Khenjati ane lochuya Gechabu shugu ane Khenjati Chitang chibu na tuyu tenki mebe Khenjali chibu shugu ane Kurang ane shibu na Gungsi ki jawa tenki chesabu re ane Gungsi ki tanda ta Kurang da jawa mesa ya Echamda tuyuma maresa ji ane tende ya jarsu shugu sarwa Ta jarsu shibu Kurang naang tu ane Chungkwang ki ta ta Chungkwang ni ju ta tanda Chungkwang sumpa le gorwa Ti nge zo dupju kanji chin chabu re ta Chitang chushu tesebo chong chabu re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마 쌤이야.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제구지 초 려워 지직 지직지.
5: 벤쇼 롱친 인친 리포 벽에 롱친네. 하나 깨상 미도 리첸 워즈우니.
6: 벤쇼 롱친 인친 리포 벽에 롱친네. 한다 계산

기 교고추 티링한 체 아메 올레난 체지 체베난 된 참시 승인 자우천전 체 약된 게 콤답시지 자이 당 수근에 창로릉부 띵키 방법교 계세 자우천전 체체 빌로탄 세다야 설가 비비나 난 체리제니 신이기 지제 몸세 카디 야부치지라 아자기 지와 자우천전 체 레제난 수제 야치 롱팅된 게 센터서 냠치 수규 들부장시에 샘리아 남아지 지시베난 챔피 센시나죠

0: 生人给他，他能行。查着那么很给力啊，许久。天天俺村里生意，能对我些我也说过送意了。可是，给俺给他去，接着那边，居然吹土，他去真正给店家的，恭喜他能行。真水少个天里啊，他去看到难过过那边呢。龙井给天这卡把昂长的，来我给估计，出给进啊，顿顿过他，出给尼姑，来我昂阿他，出给尼给，出顿顿意了。可是，他那么的，在那兄弟有那边呢，他个接着过难这事了，他顿关心他说。
1: 下面可别问说，俺村里生太东康局前的，你在那点着修边，点修观众，跟穷大拉里呀，村里谈切，那你给他点着修音了，老给他公干啥？
2: 公干啥？人家晓得嘞。啊，你特定给给拉去，你真给车这个能顿顿，我是过做那修音给啦。那是那是，但特定给那里呀，给你们吃了修脚呀，你怎么做的？ 这个那几个推进的差送六十万了，
1: 是是是。那南西来开了看，咱们给他这压着呀，抽着呀，是吧？烫着呀，是吧？
2: 是是是了。那你这兄弟们这可有个自信，就做来罗马嘛，蒙古团结参谋呢，三块干了呀，这点点着呀，顶这个，嗯，就点点起加啥事？
1: 是是是。
2: 现在第一对，人家呢，这加这三百多了呀，俺是没得办呢。 这电价六千七也干了呀，嗯，什么时候呢？嗯，没差别，顶这个，什么都顶这个，搞得有事。
1: 来是来是。
2: 现在这里电脑做家电，我做卡子呢。到我西北，再问你说，这个你们的呀，咱们的就业哪里呀？汕头呀，的，这个通州呀，顶这里呀，卡子呢？我做那些中间哪里呀？去，嗯，卡路威拉基，这边家呀，给顶这个的，嗯，人的，是南门都，当地是南门都，顶那这。 俺俺做这个探牛是那边多，顶这个出个卡去做些，对那俺做就业那里啊，都是其他那边吧。
1: 是是是。
2: 那里啊，这个他娘自助机是个有的吧？
1: 是是是。
2: 他第一俺做交警的呢，这个待遇对呢，嗯，得不到实际有的卡的是呢，俺做基地部的这个让司机拿了里啊，这探牛是的里啊，人家太查到那人家太，俺呢。 听不见了，人家太，是啊，这俺做建筑什么角的人啊？
1: 来是来是。
2: 我听那老李啊，他也是的，人家太是啊，今年给俺推举，蒙古，出来蛮重要的，你呢？给俺的这个，得不到钱，顶这个，得不到收入的，顶这是几个收入的，顶这俺做，那是中间，这个集体居住，土他们人家如果给呢，顶这些呢，全用过来是中国的啊，推台湾哪里呀？或者土他们。 所以，那老给垃圾给这，但，顶着人家个顶着怕屁呗，哎，地面给呢，他你说啥子，卡住了呀？顶着个，哎，估计钱要得死。这样估计的钱用对，你那些用对，他得不得不修多，他个咋的个的下，得不得不修多？他顶着人帮着我，俺个连过个十六万。
1: 是吧了？
2: 他的得不得不修多，俺得不得得了，估计你呀，人家那地那里呀，这个乱呀嘛说起。 他人不着的，他人不起不了，同样还是同居民，那么就还没得同说。毕竟这些天地面，毕竟那个去年，始终我们提出来那个去年，这些天地面现在个人这些地面，俺们就认得的。我呢，那么就得还过没得，他面毕竟是要去那个多啥子的，要了吧？
1: 是吧了？
2: 他现在毕竟经常出国，这个出国，毕竟出国人这个人心的，毕竟俺们觉得，这个人这个估计几个要的，现在。 过去钱用的，但电脑里啊，俺做这垃圾个接不接，使用的电脑里啊，他通道卡了，可过是呢，这垃圾推进来用的接不接去？
1: 是吧了？
2: 嗯，卡了外垃圾的，你不得那哈是呢？垃圾破烂清吧？垃圾啊呢，嗯，这传出去的去了说，怕不是你了，垃圾热不是你了，没了，这个这不是你说的这个这，那就听不得的呢。 顶着吃不下，顶着里啊，哎，解不解吃个药的是。
1: 老了。
2: 加上这里啊，俺做这卡路里垃圾少点呢，这加上垃圾里面呢吃垃圾这个，嗯，没这这里啊，牛油不是大，没这这里啊，这个节目我少点，牛的嘛的是。俺做你他话什么好耽误的是呢？垃圾里啊，推出些药的，卡路里汤不，卡路里那边呢，这个有人家垃圾嘛，这用的，他们这下子。 这个店家俺们没得等个人，有的村里个俺们出个单子，这这么多村路了，送给七个人了，这个来做了我个七个人，这个有的俺们没得单子，这个嗯。 된자유야 계란당아 된자유야 그 배준 측이 사실다 된장안에 모두 단지 계란당아 김자래야 디지 터비아 배준 측이 사정아주 담주사지 담주사 차별줄 라기들이 요래
0: 제제제
2: 제단 뒷잡에 질이야 가렸으나 아주 고야디 갈로 랍데 갈라 가지 달라기 랍레 섭서 질라 감 출래야 말았다 제 신나 당부도 구이 세고 얼바 지난 당부터 구이디오 갈스는 디 갈로에 원조가 길이야 감 죽잡는 원조디 나장도 했다 원조들이야 닝글이야치 아니 즉 생각할래스직 다 더보다 신나 남자 딘절이야 딘데 디체브르 제단 대조 있는 건조 즉 라기 튜주 있는 당부디 원조 갈로에 로직 최베 당부된 로추리스
0: 르발
2: 튜주티 팅문님어디는 로추 팅문수문의 고축제이나 유링 튜주기 라기제 용부래
0: All this.
2: 아, 제단 디나로리아 디게 있는 제와 개빈도 카치 로축디 로추 쇠샤 안조 레냠이 인데레 많이 로축 란자테샤 신수든데 대응구레
0: 도시든데
2: 어 다디 디날 카치 그 비게 원심이 요다 혼주 계자세미 인도 하우스도 만안미 로추 제송 안에 비게 원심 메라 비게 레게스 시우스 티시마 중 안에 로추 란자샤 산데 대응구레 이 카레스는 로충네 로출이야 제모토데 카레스는 계란라기디 뒤대베 나로라 감 지금 라키기 지금 십시차 두주 로직 나로감 돈이 중이 잡다는 태무지 중이 잡에 루규 여배이나 아니 두주디 로추드 로출이야 제 두고요 말레스
0: 레슬
2: 띵아 좀 인지 캠 걸다
0: 로로
2: 내주 근대질 투제 근대 지금 제우 유메디 안저 하마고 있네 비게 빈제 답디 우슈도 비게 인도 하우스도 비게 야고슈 중상아 딘제 중수 제비나 라한테 가려래 제진 가려래 룩 룩규나리아 네 카르카르테요래 봐 지금로 계속 안 만족 공부시고 도스
0: 교더 데뷔죠 어디로
2: 어디게 먼저 직 뒤주디가 닐 캠치 규체 네 있는 라키디는 답비는 무슨 민도 에르 무슨 민도 세르 무슨 민도 달로 축 남에 있는 축주 선보다가 세르 맞고 왔다 단다 축주 리숨 지기 레네가 이외 급직 지주랑고 칼로스나 자 데데 지 두길랑고 칼로스나 자 데네 레군게 지 레네가 이외 칼로스나 자 다지 먼저 단다 개인 수야 그 투주도 만 나량 담베 제리야 기타 튠제 있는 수주디 있는 칼로엘라기데 로축주리 숨을 만 나량 다요리
0: 로로
2: 체디게 보고 요마레 로축주리 숨을 리뒤 지난 수구 야고 요다 무튜 레가치야 그 닝답 요바 무튜 있는 딘데 그 심슈 요다 딘데 그 초배 그거 옆인데 임이나 제가 라키드 로축주리 숨네 단도 비다 에스니가 라키디나 단도 로숨 무튜 나장 리슈 주제 로축주리 죽부도 다야 그딘데 그 디오레스 제가 먼저 칼로와 카지 직 고난의 공사선한테 도담 선바선한테 라고로 가서 딘데 그 직 라로레 다스 인소데 남자시에 돈디 디 도담 친이데 제가 제가 디 추고디 다니 칼로 메가 제가 도담 친이데 칼로 네, 사금만 시즈 마시네 칼로 난다 시즈디는 고츠비치 구구요레스 저는 디 고마츠비니 칼로 가지 로춘유네게 난디 마베구르다 라타야 요마르다스니 까마중이 마차압다 남얀 무레야 뒤루니디리 칼로 버틴디 안주 루지치가 인디 딘데 토용구동아 저는 디 인디 디토르야 익셉난 규직체 당아주 탄다 추고 딘데 가인디 레스 통제 날로레 추고디
0: 게라 고무송데 차조지비야 근데스나고 두고라 광고산리야 츠르토피야라 슈도
2: 光个一个浪公干不上是，古浪个浪过的，你懂你这些浪过引起松给了。但他的浪过的底下，引不起的呀，他的浪过穷的这，苦穷的这些，他老出来我来给了。现在第一个不要紧，西边的跟这姐姐，结果没太厉害，给了个些，谁这些老罗结束不多了。那些，但你懂你说这几个浪过人呢？这你这种这些这样子，当的这种是吧？ 热了，这种热，但你说这几天都感觉的，谈到俺们做老年秀，这几年，他谈的这几个老大家感觉孙子争议是那个做的，老老热热热做的吧？争议这种这些，俺们这种是姐姐，老阿姐这边个老嘞，俺们可能见面俺们再聚了下次。
0: 他的理由嘛？
2: 谈到可能的，老的你都你说这几是阶段啊？
0: 热下来。
2: 谈到你对你做住是吧？这种是这几个老的呢，这争议老不多，老七这个吧？
0: 热热热。
2: 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
0: 热。
2: 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可能的那大碗吃不弄啊？热。我的觉得你都你说这边个，谈到
0: Lese, lunchu la xiaos ne kene kyu nangu yu na?
1: Shigat ne jao ila.
0: Lese, lese, nga su jimchui tejin lese na shu ba, toshi kyanchi gada na yu na tira gen chungda la liya song chow yu la.
1: Lese, gala
2: kong san lunchu la.
1: Gala di logi kushi bagwa sene di chongsi da tinta xunglan gala ya tisan china digi yu na kanta shi yu na shikanti shi
0: ya. Logu yu di zhwa la.
2: Logu yu kolo sumle, kolo shi re.
0: Kolo shi sumdo. Kolo
1: shi zhe zhe zhe le, xio zhe zhe budi.
2: Ala, di, lese lese, di gamlo gi kolo shi chengyo di lese lese, di dati lito sri kina, dati gyego gi cheshi da tunba, ta nga zu jidang chana, namgyu karcha shi gire, karcha. 추고 그 가자다 추고 날려 추고 지금 멍구 열봐 딩아란조 가자 날려 가자들 추고 지 근데 이미 디클럭도 된 이미 딜 디 수이 안다가 이미 디나 미크제 루야 이미 디 치중 가자 이미 디게서 가자 가서 추고디 체진도 봐 제자 계급 그 가자 그 체진다 튐베 추고 뉴드 이제 뉴에는 다 데리게서 좀 전이 아마레 쓰기 열에들 처음에 나간 저 중랑관 주도 카직 단도 지부구 개니 인공부 전제 그 추고 치주 추고 인스 인선데 진짜 추고 된데 다 처음에 튐베 추고 이제 단데 거로 봐 도담 치월라 비기 미탄다면 저 미 로얄레 된 저 도담 치 가고 싶어 전교든데 아 코란레 니가 요 마체 코란 최와 저 때문에 진 인선데 차데 거 저장 단도 지난 그 감로 추고 걸로 시치교 담 아란조 감로 추고 레베면도 다 감로리아 지금 눈 먹었다 직 럭주 감로 진이 차로 안 거나 다 이내래 지난디 다 뭐더라 아래 다 뭐더라 걸로 시는 뭐더라 나 취브레 뭐더라 나 취디 딘 용실 당보대 이제 거래 도덤 속 지금 아란조 시기지 나라다 한 사자 관련에 타니스대 탄다 지 둘로니고도 전진 봐야 거래 도덤 속 있는 전진 봐야 진짜 템도 가고래 슝도 가고래 안다 가고래 도겨라 길랭 고래 도고 마델 랭 고래 십시 십제기 챌림베 쇼리티 랭 고래 대 당보가 저 도덤 지하치체 드네이나 델리아 홀시 챙겨들이야 라키 지금 단다 조규 척고에 톱당 라키 단다 도고 제제 안다가 라키라는 도단디 예바 차샤 다 드네 조규 랑고 조규 척고도 디 랑고디 코로나 랭시가 조그마레 칼로에 당으로 봐 칼로에 당도 칼로 델리아 랑고디 단척고에 톱당 라키고 라키드 가레선 델리아 용슈 세림 고레 세림 봐 세림바디 카데고주디 럭규디 당아나주 대야 저동당다 자동당 시르 럭규지동아 고주가 럭규디 럭규디 라과도 당부께 니버께 숨부께 스든지 차제 나주 당당당 시르동아 어디 럭규 고주가 럭규디 독스파 독스 당부니와 숨부께 대야디 이는 세 당부디 인지미지 고래 카데고를 정신게 즉 게트와스 동아 자동당 사치 디나라 비기나라 비인스나다 인지스나 피다 알다 엔다 디다 에스다 근데 요래 어디 간조디 임비나 세니바 존의 저기 요래스 세세세 버 제가 계란 탄다 총 총세금 롱바야 치초로 왔어디 단단히 뒤 데벨롭제 나로리아 계급이 차도가 숭놈다 계급이 숭놈고 락젤 때제 숭놈고 짐바카 신행아 발세샤유 진내 물규 물규 숭놈 등 하나도 가서로 봐. 기간을 뒤 쫓고 야 말다. 뒤쫓고 말다. 뒤 가서는 뒤 친주다. 근데 친주 쉬거든 됐다. 그래 격자 세시디 추주리 날 비기 날로 그래 뒤 추주 날 뒤준에 야 개념 멤버시고 뒤 물규 숭놈 나 쫓고 야 말다. 다 비기 추주 나 뒤준에 야 개념 있나 야 물규 숭놈 나 쫓고 야 말다. 오, 또 스티피기 날 딱 나는 예시해서 가르쳐가 체진 디나 체진 따로다 디나 실제 뭔가 열등 안 줘 지금 차례 난이에서 나다 도덤 난이에서 나다 점주 년도 고려 도덤 산다 디게 그 능구기 지자 날에 디 대중앙 세입시 지구래 제장 단디 캐나 디 다 걸로 시선 랑고나 취수 라기 구구도 당 아주 남주려고 이와 조교가 라기 유디게 집시 유 상무유나 아 중랑과 조 초고하다 제장에 좀 마셔도 가르쳐는 어 모두 중앙관 캐나디 교재디 뒤기 추주 그래 추주 간이야 비기 추주 나 어 모두 데미 자든 이슈 좋아도가 모두 데 뒤주네야 좋아하면 누가 세든데 비기 추주나 뒤주네야 면적 추주인데 이는 아니 모두 간 좋고 요 말에 계속 뒤주야 여든 여는 모두 간 좋고 열라 모두 간 좋고 쉬고 예거 그림바 당부 고도 세야디 그봐
0: 지나리아 숭람
2: 아 지 세야디 어 디나리아 디나리 좋고 열라 디메게 가나서 신 신진이 남래 좋고 열 신진 남아 가지고 딴 님규 신도스기도 와 제가나 데네 가지고 존에 배랑 가는 조초고래 에디 现到下的总这边两个来做出口的，等下俺做下这边两个来特别做出口的，两个拖的做出口呢，穷的他特别做出口是吧？等下呢，重庆两个他特别做出口，重庆两个里头，俺这哪个咋的领导啊？其他地呢，这个做出口有的，因为做出口的里呀，脱单的。做教育脱单，实习个才能被脱单，前面个脱个马代个脱单，安扎个也个脱单，前面个卡路被拉起的，出国跌打准备跌了，日准备拉起，这个惨被门西脱了呀，啊你熊龙款了呀，拉起拉松，脱个马代拉松，做教育拉起拉松，啊你这个安扎个也有，但熊龙款了呀，咋用的？啊你哪年马团结熊龙款咋用的？熊龙的几个招人，这边呢确实蛮有年收入，也有年收入，但看那招人呢什么行商嘛对不对？啊你叔叔听他们的话就有多，第一呢就真就真路，现在呢大哥我嘞，叔叔那个叔叔教授的，啊你毛这的熊龙看那招过多，看那约过多，怕大跟这下过多，脚在春季跟这都下手，啊顶这个干了样子，一生能就累死。在那地头里，我做其他个谈的，打开的其他个安装。

0: 哦，诶，这个别那个因，他人个最近啥的，第一这边这个社会社会多事，那第二的地道里啊，我做这个那了这个呢，出国个陪酒个，我不要确定每天大概下面不你那个呢，这个最近这个呢，那么就陆续那样个，成绩的头部人吧，这张地里啊，是不是是不是个头等的，特别人呢？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ジェンスルジェン。ジャガタニナ、シプチェルディ。シプシユブラ、ジェシユブ、ジェシテカラスンジャメガザチ、トゥゴグジェチェルグルバ。ジェジェ。ジェダディンデュディトリア。アニロチュレリデュ。タンダロトゥバトゥザンロトゥバジャメガザロ。ロトゥバテモガチェゲベガンショレティレン、シプシクショレティロ、グバテモガチェ。ジュブネアニ、ジュバチュクジュニス、アニパティキラムトゥ、カゼニャトゥブド。ジャロマンドブド、キランゲ、ペントトゥブド、リンダユユブド。
1: 아니,老人家,给个,给这么多的呢,给买个人,再给个下次,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给个,再
0: Shuki, Ursintu, Yangtaki, Lamniti.
1: Shatsawe, Tenguti, Ning Yue, Yamuin.
0: Tadiki, Sensimbadini. Penjo Lunting, Yenchen Likun, Purgen Lunting. Jimdu Teddy Sibi, Lessenshi.
2: Motuje,Major Licensing, Yinle Gashu Yinle.Tete Kaba Anjan Dine,Truke Singa,Dundung Gota,Truke Sunga,Nitu Tru,Truke Niku,Lego Nanga,Truke Niki,Tru Dundu,Je,Gunje Yinle,Lung Tinki,Tete Kaba Anjan,Gunje Daji,Lung Tinki Tedon Lesena,Tegashu Nashu Shila.Kesi,Tadone Gundanan Du Yunam Yinle,Tega,Talam Yadaji,Cheri Gunan Tribala.Lo,
3: ゲンションだらたんでこりやじ茶長期頓別たんで地中をるわらたなしん手で川安長ラソベ近畿ギャラが切れなんてご通すね切別するしやすわらなしなしさんギャラがしゃむやだちもとじ切れなのなろなしゅうにまなしだたんでき中継でもちろんラソ中継なろらかちゅつじどすとよれすなろなたんこでからやせながんぞちみまししゅんぎまらんぞちだてなりやたにゃなべみふうちんじんどば
4: ジェラ、デプティーとか、ジェラ、セプシュテネ、セプシュテネ、ディナロリアツヨレス、ディタニセイネ、ティレテジュセ。ロロ。ニブディナゴゾウチクタ、カルセネ、ジムジュ、ニンド、ギルガ、ロアジムジュ、トダムジュゴ、ニンドジュゴ、ディゲカルセネ、アナンツウレセナロラ、チャンヨリ、ノビヨリ、ロヨリ、シャヨリ、チョシリヨリ、チョシジェディガリア、ニュートン、
3: 中国的吧，这是牛牛长贵的呀，这是了。这个也两个就，这就这个，他们如果就要的，第一个呢呀，去看啊，查松啊，这下这下，那就是查查松啊，
4: 这查查，查查松啊，这了。
3: 第二个呢，就谈到那些从家前面，广东的，特别，你到实际的季节，
4: 哦，
3: 云查松啊，
4: 这下云查，
3: 本来我就路过的，这个在哪里呀？ 中国了呀，是吧？俺们就能去，地沟是个吧？是
4: 了，
3: 社区了吧？是了，地里呀，这些，地里呀，这些，结束是吃什么？是
4: 了，
3: 是了。现在呢，我做还是呢，文昌园了吧？
4: 人家三对零，
3: 俺做进。 rwa wunxin lamxin tola ya. Dindegi di tola ya.
2: Nyamay gyala nga nansu tese jing samir jebigin nyamay xinxin trip sadar rwa gyala.
3: Odi cijolin trip sagul. Nansu cijolin da trip, kagali trip rwa. Dindegi pigi tola dos. Dine chana nansu jik lese daga tani sadi nala ya. Da nansu donbay kha ju sorchi.
2: Lese.
3: Cha degi du.
2: Lo, gyala gomu sondi sega jing xia vas jok sola. Olha, sendo com camsa.
4: Oh, camsa aqui lá.
2: Ó, que a gente aba, lesen tendon kana, ngosu, chichus, chijinaruna. Lesen, sen kharshung yuna.
4: Oh, sunan sigi la.
2: Lesen, sunala lesen na shu ba, tomang anzu de tuchi shu yi, sane kene xia ba gyu na gyu na.
4: Lesen ji ji.
2: Lesen, an kana ji ge na yin gen chung da la le te ga song chou yu la.
4: Lesen ji la, gen sunala camsa.
3: Camsa. Sunala sun
4: de la. Oh, ji ji la.
3: 我们这个吉利这边的因为这种不一边的那你有年底的当初天地九里亚这些天地九里亚给你生意的天地九里亚这边吧你这个这里面嘛有几个人咱们记不到你去路的关系哎用光在破的关系了好的那你破三那你你的哪样借门了这些我的破数借门了这些那你也天地九里亚这些那个多头名字出来这些破月的月薪也出来这些那你如果怕这租借你
4: 一旦是不是大变呢？是我摩托跑出去了，这摩托跑这摩托年度你是什么了？放下去了。你一个老年节的吃什么当的忘记了？
3: 好的。
4: 你的摩年节差不多是摩托节那个没钱节用过来吗？处理嘛这些，难得不都处理节目都。俺看把可这节呢嘞，俺们人家这样呢处理节目是了这，也得节目都接了。俺们俺的摩托的到过来的一边，俺的你嘛你的摩托的嘛处理嘛这边，俺的你俺的对吧？
3: ཨ་རེ་ནེ་ཅ་ཅིམ་དུ་ཅལ་ཨ་ཅིག་གན་ཅ་ཅན་ཁ་ཡེ་ནེ་ཅལ་མོ་ཏེ་ལོ་ཁ་ཛ་ཏོ་རེ་ཨོ་ཨོ་ཉེ་དོ་ཅུང་ཉི་སུ་ལོ་ཆུ་ཁ་མེ་བ་རོ་ལོ་ཉེ་དོ་ཅུང་ཉི་ཨོ་ཉེ་དོ་ཅུང་ཉི་སུ་ལོ་ཅུ་ཅུ་ཅན་ཅིན་ཚ་མ་རེ་ལོ་ཉི་ཅུ་ལོ་རེ་རེ་ཤིབ་ཤི་རེ་ཅ་ན་ཅིམ་བ་ཏ་དེ་ཅིག་གན་ཅ་ཅེ་དེ་ཡེ sum pige ya ganya chebe sur cheje lo sum na lo ya mor de di sibje chimo tup che mor de jagro chimbe ne de ya nyog de yor da jing ne to dam chi ni ge mor de pige dam ngon zo khagal pop sur wa da pop sur khagal mu ne chen da to dam ganya re da ganya aran zo da khagal pop sur sa ga chi ru wa da ho de bi pop sur le ru wa da to me le pop mar wa da chim da ge je pop ru pige da pop sur ne da ganya si ge da ji in de 비가 강냐의 제자 로숨 유제 십제 로숨 유제 자로 치미네 비가 강냐 진일에 비가 양으로 됐어 나주고 아래 네 뒤지 마요 권을 권하는 배 즉 팀주보다 이제 팀로 잡아치하다 야면은 마 숭자기 이제 이거 티제 탁주 지가쇼 뒤지 딘데질 탁주 지가쇼 뒤지 딘에 예수 나나 아니 계란 모든 내주 가리나 계란의 진키 사지 마 숭자 제인 그래 개대 숭자 제미나 숭자디 뒤주 다 다우숨지 다우숨의 유제던도 마음 단데 제제 아니 자그로 치면은 말한조다 그도션 도경사 차대어래 도경나 수술하게 중국지야간 차들 다 쇼스도 마음 벌어와 건조 당국비에 가냐 주디 라과야 가냐 제베 쇼리스테 여리 예제제 스나다 가냐 제스 이 쇼리 디날 탁주 차 연약 님의 지단체 님의 중앙나 쇼스 지인 그래 되네 있는 님의 중앙에 겸 다우지 날 차고 그래 当 아란 주든데 예제제 동무도 슬럽지 다디 포고야 김제 가르스네 고랑게 다능에 뒤니셰니 체딩카니 여레식 주기랑고레 주기랑고데 모두 이게 템도 가스네 디 주교 디 라기게 맛 디 쇼링이 여레 쇼리 당부디 날이야르바 디나 제가 다니는 정변 후변스레 쇼리 당부디 체딩 날로랴 디 배정업디 총리다 주기 인스티 용고레 디 디메베시고 주기 체비이나 아니 디 침루다 계대 얻었다. 나가서 직감로 주고 걸로 도와 숨진이 돼 주부든 이제 십주 오 용구 동안 대소관 그 도스 때는 때든 더 합치 가질 니에도스 가가가 계지 TV 가세가 어스도 시동자 백구이 사실도 아니라 나 참고 시에로 와 이제 백구이 쓰동안 다 탑시민도 이제 뭐와네 저거 이제 배디 이제 스캠디기 내가 지금도 사실 범들 이런 아래 부급하게 날샤 주대에서 오가 주위 산들 레디 동안 제가 다들 초봉은 했잖아 다가랑 우유랑 다가
5: 但是我们要做这么多的研究，研究的话，谁不晓得晓得？但是现在看，天都有人都晓得的，是新进的这个特技的老师研究的，因为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3: dindegi temdo ma june dabu ningbe khabar ba
2: je je je
3: ya mot de lo ni jen chingyo di ne ni mang zu lak do khawa men jo din de yin bi ne bi ge ngar han zu khang ba na sha ya ge khaba han le gu na sha ya khaba ti sha shi gru ba
2: gu yu khaba
3: de sha ta tan de gu yu khaba de ngar me cha de ro ba lak do khawa cha yin di di khar sin ngar han zu temdo ga ga ru di khar sin di na lo ya yin ji min ji mo de ta pu di khaba ng da sha gu re
2: 레슬레스
3: 사실 지금 능미 뭐 뭐든 가서 주주 뭐든 신자가

0: 장 수주 관제 저거 수수 손도 저도 가방이 모자도 구겨져 모자 수주 된 거만 의미 된 거 알아봐
1: 장
0: 수수 좀 찾아 모자 수주 된 거 유난다 다고 수이나 다가라 민체하다 다가라 제진 가봐 샤비나 아니 그러나 말한 줄 나도 가봐 날 진이 진이 숨기 거주 뒤에 다가나 그도 그도 그도 거주 세대 오십 줄 알아 옛날에 찍찍 주 다보다 찍찍 아디 뒤날에 남주직 주 담바스 방대는 봐 담바다 이제 이제 쉬운데 아 녀석 매번 이제 제가 뒤인도 딱 가봐 닝바차 뒤날에 그랑 뒤날이야 자도나 주 투구면도 아니 그랑도 봐 파티에다 팀이기도 봐다 뭐다 저서 당주 사든지 가서 조용구면도 봐 어디 그랑데 조금도 슬랩도 아니 그랑 인지 민지기 고래 도듬 솔라 태제 비게야 카바한다 사브팅아 또 체딘 또 카바한다 제버티스 스피게 체딘 제버자가 조래
1: 이차가 체딘
0: 체딘 비기나 비기나야 직내 비기 다 차도나래 비기 뭐라기 템도 가베 비기나래 디 체딘이가 열어봐 어 비기나래 카바한다 닝베데 담 메브차소 디바스브제 사브드 바지 붙게 그래 어디 개비는 아니 계란티 딱다 대르디 제범 먹게 배시고 계란 파치 추치 아니 계란래 내가 겨 둥그래라 디메기 계란도 스체제도 봐 계제티가도 계제하셔 세우 메브치 아니 계란래 토고사 데 파르테메도스 아니 기게스님도 머르죽스잖래 데 기게스님도 섬 아니 가셔 가무스나래 교고단 교수도 이돈래다 교고단 그룹 파티 말봐
1: 저발
0: 다 그런데 딘데 계스님이면서 비게 가무가셔 장 가무 즉숨 예바 가무주제 예비나 파티제 니제 포디그 어디지 코랄이야 거기들의 권대 그래 저단 뒤 인지미지 비가 야체진 교부당가 태그리냐 단다 뒤 대외 사건이 글로지 사건이 권이 알로지 나로려 체진 교부당 디나리아 어디게 강가 수사유스
1: 레세 다잖아 동매 이자나로 괴베다지 시바 안장 라소 버바기라 딘데 단다지 교원 충배 급리기는 장자 코리 토담솔 피제 이자 수용어제 교단 효고를 받기라
0: 아래 교단 열대 비게 친제 비게 수수나 모르다고 아니네 아 비게야 태제 다 템도 교차 송어를 나무르다고 인스네 비게 교하여래
1: 레세레세
0: 다 다고 멤버체 수수 친제 냐 안다 비나 루르스니 용마르바
1: 주발라
0: 어도 세상
1: 급디디 땡기 지 수수 토단라 기소 딘데 남과디 땡기 인
0: 제일 지난 전에 뭐 당다 비주 지나디 가만다 루샤는 다가 저디 그래
1: 저발라 레세레세 이네 데글라생 차토지 디 숨기 글라 공감상스 쿠랑기 단다 모터디 팀자 타마샤제 타메응위디 장세체사송스 안데 데야지 규림 가르교르스다 티 가르스는 견니
0: 더 디나르 쿠랑디 디야처 제칭 완스는 안데 정말 수사는 아니 쿠랑기 급디디다 디야스는 타마레 타마트 화샤브스는 어릇 녀제 능우간 샤르와
1: 제제제
0: 우간게 미 잘레나니다 수수님도 친구간다 견한버루리아 가르스는 견지치제디 고려 도듬솔이야 모르디 또 담아고 모르 인스제 비게 바 둘로니에브르와
1: 저바저바
0: 딱 고랑고강 의디 강제 사순 무강디 차베 바스타 디게 친제 디다님도 친제 비네 고려 도듬솔에 담아디 차수 의디게 장수사스 비게 담아디 좀 맵소리
1: 哦，没事，今年咱们吃，没事，今年咱们吃。但过来我讲，我们吃熟了，别呢，猪肉的呀，出锅个没吃没呢呀，别个他个啥，带的一个吧？是是是。我的过来的，你知不知道？现在给牛肉给要么的呢？对，代表老在那里的，咱们过来呀，去什么的呢？一般结果呢，谁拿面吃？那谁给了？俺大妈想叫个去，咱们外地的去，外边说不来去了。我讲的怕出去，咱们吃，现在来，他的给了送别去，可能他们说的亲戚，得去咱们吃别猪肉的，去咱们说个没吃别呢，跟。
0: 견디스레누쿠르비게다마디샤차베쇼고무관다견견제여르바제제견제무관을레가친이다무나니무다다고님도친고려도듬솔이야무다다마샤베둘루니에우라피제제둘루니에차네아니디퍼루리아베노롱에다마샤제무관을폴론자수유나롱에마친고나롱니즈나무다츠쫑고케비나 아니야 비게 고려 도듬솔 진짜 모르 중국 일레 무관 친제 담아게 견제
1: 제와게
0: 제와게 신의 고려 도듬솔 비게 담아 제와게 위에 단대 담아 디인 세제 비게 야 디 템 아니 템도 교로 세제 둘로 니가 두줄이
1: 또스
0: 니줄 다 이내래 담아 조수 스디 가르스는 무관 무의디 제 차장무 쇠사스레 이 쇠차디 아니 비게 무관 미디 야면은 고란주 장무 수배 쇼리스 구구로 봐 야면은 고란주 님도 윤구래
1: 현재
0: 비게야 고려 도듬솔이야 이게 가르스는 다마샤베 둘루니에 마코가 도르 잠소르마
1: 레세레세
0: 레세레세
1: 로로 도지치리

0: 강정 시리 책규
1: 강정 시리 책규
0: 디네 군이기 회기 띵스베 징내러 롱주 치초나
1: 디네 군이기 회기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0: 디가 정신앙키 징내 차지미너탕 직지케베 회기 시리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베레 생이 강종 시리 집균
1: 강종 시리 집균 생애남초 꿈캄사 탄들링게게 생구축배 리첸디니 벽알롱티네 구디슈비에 강촌 시리 체균시배 리첸디지 나 리첸디 중지타 조경식인 치주인이 남링게 다주직비니 직댕키 정신댄비 천지지인비타 다주직비니 게이일디네 충원시인라 게이직비니 미직이게타 정시 유수 로규제텐네 심주체비 너럽기 치시인라 이제 提到了 퇴삼체규 게이 리그디니 다수 충유지 리그디이 다주리 슌페게 조와 람디 슈친체유 페토 지루 투르 듄베 난투 다주리 부토마 타와타 페기 다주리 부티 튀미 삼보제 지루 투르 듄베 난투 잠유베니 지덴디 용찬이 투르 접게베 난투 페라 다주 제베제 켄망트 충네 다주리 부피와 안미 제지 샤유베디 레자 다주타 표가 다주직배 슝레 십두타 표가 유게타 이게솔라 20년된 체디 나제카도 코알로지 체베 네튼카라 토치 체베 표기 다주직배 슝루 덴차 젠토 교구자마타 그 티네 송디 표기 다주직불라 레자 다주기 신슈 체뇽 체네 표게랑 체스나웨 케주타 부르트튼베 다주 말라지도 추비 키시스도소 투럽접게베 다주 제베제켄디타키 숨다니키 자외칙툰지추타 나미타 치체소스툰주유 다신투숨타 차치레숨키 레비소라 겔시체네 숨다자외공부세와 제미치 치그다주케베남키 제베타 유미시라 표그다주직방 단단능신 십시젠시도 교미시 기겐치무와 자타게니 총의 기회롭친 미리 기회롭링키 표기 다주직배 기연체문인부터 책동국교국주공로 높차 미리롭친키를 참배 심추로마르교투진 알라토시름부치타 기연버리 상계초타 냐콩군초체된초소 기연토디니 조 표기 다주직배초를전부터 你懂甘米居民松旅到松巴丁旭丹努恰米日落之前母乳罗其坦切的人了心住罗门塔母西罗门打住日不塔培盖起推母门银别次间日不鲁居日不索鲁其切行你懂甘米居民暗旅隆住了从为给为罗林起陆之选把归不塔提及苏米日给为罗林起当务书记选别干亚即就是库地坦的罗林提日给干塔 托他们给来个很多年心愿空气中国培植不土地给准备土地他都接种我不去了别我他给个其他人去培植别着练冲突你说了了学过吗是我去从问他四川甘肃微山界给三年看他让这亲近穷玩培给打住这个不他

0: Sumjuba, Danju, Mingda Rigba, Pugegi, Ringne Dentu, Puy Chitagoki, Lupti Lencha, Gupju Yen Beijing, Najisu, Sumda Gane Le Dunbe, Chilen Shunuka Chita, Pugi, Daju Chinam Rikchu Nangzu, Pugi, Gay Le Jubego, Duchemecha, Pugi, Yikichung Piki, Rimbujuba, Rigbe Jumi, Pugia Dajuki, Netun Kashela Jeba, Rikchu Dimi, Pugeki, Chig Namsha, Rikchu Genting, Daju Rigbe Gane Seju, Rikchu Dimi, Sumda Gane Le Dunbe, Chilen, Pugi, Gay Le Jubego, So, Zamti Kundom, Jipsilabi, Yupsi, The Tindi Kanjun City Chipkun Lisenalia, Tongue, Giwu Lopchin, Miri Giwu Lopinki, Pugi, Daju Rigbe Gigan Chimua, Jack Targiki, Mutune, Pugi, Daju Rigbe Gole Chetty Nawe, Nang Tundi, Chetty Shubie, Tingene, Sena Yupsu, Samia Debug Nang Tung with Serena.
1: Tandy, Tanga Longi, much book, Tip Chonchon Yakitamba Zogio. Adib Tambon Tabazo. Teda, Natu Kachat and Yuki Peshu Tonyadila, Lamson Tito Tonton Shikanala, Puji Kachat and Yuki Shisha de Motoshina Same, that Tomomurga Petanga Talo Pachinche. Timurila, Yuki Trishuni Namatome, Amam. Tatinum Tata, don't say Ridi Ridita, Chambachinita, Jokin. I don't know. Oh yeah, then to the leader, Nipa Manua, Tita Yambur. Then my member, Nanazi, Yinji Kachin on the Bank of China. Oof, say about in data you ask. Oh, you like Jilbe Kazu, Tungu, you come say about it. Oof, you are mother. Yinji like Goat, Burkina, Mugua, Jimsa Karina. Oh yeah, then Yinji la Goa, Titan Gabber, Burkina, the Goaria. Ta Nazi did it, Chuchu Manua check. A Yoji Kachin Chapurni, Ta. Yojika jacket and perkating at Lota Shea with such a tushy. Then you know, a jacket, ki rumba, ta, true we binga, Jurwatri, true we bin, roa, not to perke, true bin we, Jurwa, true bin we, oh yeah, then you can chopper day, ta, chopper shoot, chopper niba, perkilla, nani, chucha mamboya, chucha de gachimbur, de niba, Sumba, perkilla, pyodan shoho gave one mara. 啊，表弟说好给我嘛，出这扔了，表弟说好给你爸要的，对，什么的？是吧？别给扔给，吃起了，你把毛把打打完给吃不了的，而且给扔了，得吃出麻子呢，米要扔，但那毛把打打完你把吃不了嘛，这是的。俺爸别给了，一个嘴巴，干些些吧，没给嘴巴。
2: 能那月吧，能那没把水平，明个吃多那八等我，月把等没把刚用完，八等我月把了月比你八等没把了没比你完，讲给了我吃他看你说这话个说看几笔，今天吃西江把一碗嘛了，啊吃行，第一顿吃几顿那就习惯，等呢出门突然没把点三五结巴。 但我这一给了，就是告诉他们，不给了，这都是几万银子了，三亩东西干嘛的？而且给人给能够那继续交给哦，对了，三亩东瓜的。哎呀，而且给人给能够那继续，就把原把这三亩等你，单单都不给了结果。不给一盘，也给了，就把人呢，不给人给弄的三亩东西的搞。俺给是结果个，人给弄的，听他说啊，就是。
1: 俺家当俺当这边追求些事，俺有啊，俺就别个东西个帮帮帮些，俺得过过了嘛。哎呀，他过过了，俺当这边追求些，就是书当这边追求些，俺就学的哇，学家呀的学的，就是说，他过那就是错过那就是。但我这个家给了就是呀，家给了就是就是就是把这开了这个远远的会，开了这个方方的会，嘛。
2: 他不给个过过，俺等着你追求去，就是学等着你追求些些，把的你日话没被追求些被，懂得了么？哎呀，过过怕过那了，过过吃过那过过，但日话没把，学些把的，你得上那，就上那，上那，就是对了么？他得讲的开了这个方方的会，开了这个圆圆的会，讲的人，要我嘛不依赖日话听他一会儿。 이거지 그 자우천 이거지 그 자우천 다 타글 버킬라 제슈 쇼바 양식 쇼바 양식 대 영진 차비 쇼바 세바 다는 초바람 다 쇼바 양식 세바이나 자르게 동지마 지마 지진 아디 영 롱가시가 원라 간지 보류랑 좀 크네 그도 총대식 소소 아 총대식 아 다조 밀리 간지 젠셔 허시 자연세 자르게 되네 다 라 타가 자르게라 제슈 카르르 세나 어동수 지드 간지 다조 어동수 아야 밀리 간지 세와데 지진 참튼 파예세 대 다 자르게 그 코아 요바레세나 다 미리리 당나 요바리 버티게 치주라 등금하는 거야. 대도지 포함하는 거야. 요 자티 그 된다시. 자티 두지분 관애 社会두지분温馨세대 된다시도 아. 다음 대응 총의 총의야 된다시죠. 청소리라 지와 흐마리요나 시초라 디와 흐마리요시. 어야 지와 바우라 자득산 그 지와 지와 흐마시와디 카리라고. 어야 都家庭都是分温馨社会都是分安宁这些个的地道不给了就为干什么穷村里了计划和马里有那是处理了地震和马里有什么的卡里呢哦呀大地道不大那就把这个干什么当我那些呢都给苦啊地道还成难得些过啊我妈妈妈妈说把用心的些吧的一个是个早晨些吧的说把用心的些吧的那就是什么 当民忙不空个产那卡里头，过说白杨吃个来是个，我呀，当民那吃的也是个嘛的，过说白杨吃个来是个嘛的，当民我那下把心的，我做白人，我妈给秘书落下了中康的大把的，秘书都是产的，我人家现在吃送啊中康的大把的，可来是个，大姐的。 무치 담치 세바데 뭐지 가차 추구치다 미 무치가 무치 시가다 된다 줘거든 무치 담치 어 대통을 떠나는 바게 봐 시스 조시 기다 저들 배다 지 통을 통 간다 임 바고와 왕네 땅아지 야킬라 제나 야킬라 저들 저거와 퍼킬라 제나 퍼킬라 저들 저거와 디라 삼요 동아 동야 마토 토마니니 저기와 된다 말어 땅아지 따다 어 야유 푸이라 길비 리카 체나 아 남긴 아저도 다야데 엄마 모제동 그 손좀 쉬디 아 데 뭐니 에티나 이 보이와시 다 뭔지 디서 동고 살와 추마 특바가 갈라 다 보이라 니바 뚜인지 키바 첨부 망보가 아직니 사지가 나쉬디라 모제동 그 손좀 게 난게 이게 찌좀 노르 머롱와 토는 찌좀 노 머용 머롱이 차다 이거들 잡좀 나네 쉬어 봐라 데 모제동고 송송 집디데 원에 샤나다 마치 다야가 다치 아니 전국 담제 회후다 어야 데 모마샤나 디능데 제자 측체 그 어 아니 마토요 마레 제자는 그 이 마토요 마라 라도나 서도요 마라 뭐 있나요 지금 제야데 원에 샤나다 이거 보이랑이 와 아예 보랑이 와 당나지 디드가 나다 원에 좀 따고 와 아데 나도 당르지 유차 용의 결과데다 오마셔나 다 하주 같이 보레스 아 좀 같이 보레 어야 데니 당아지 데니 다치 간주 샤야데 추고 저금에 단추 저거 정말 잡다 수주 수주 어야 다 네 가차 망보 셰 셰바다 네 가차 망보 셰비 남바 한기라 숨바지 송 셰바니까 가차데 자그 말이 네 가차 몽보 셰세바데 진디 간다 제바인 하고 요 말아 네 가차 몽보 셰베 한지라 선바 제송 모니 데르 데노 로로 와 오야 셴바 선바 조야게 좀 스카레레스나 네 가차 몽보 셰세바데 다 추응아마 등 추미 바나 하마 주말라 데 바도 주마 하마라 데 바고 차불 데다 요 와서 네다 어 나주 다다 보이나 요바가 어도랑게 이게 불지 잠이 뒤급가 도름 다다다 정말 걱정 심어 게 담정럽게 쇼류나야 공기 심주시야 그 부지 도름 심주세 봐 당아 저 보정만만 배정가 받치시와 등다 잠비 띠고 도론이가 사퉁도 아 도론이가 사퉁 대당 대리 담바 추들 그 갑가 아 도론 주축 친 야류 그 갑가 도론 주주 레슈 마 대리가 띠나다 불티게 치기 줘라 엄마 공부 대리 제롱 제롱 난 거고 아 엄마 돈 알고 지만이 돈 제시차 제시 제시 난 거고 대 잔이다 가리에 와라세나 가져시게 니바디 간에인 세나 촌지 줄와디 차정보 아 차정보 제대로 유튜브 데이터도 가차 대니 그 니바 제시 제시라 머르시라 요비 초이 공순 데이터 탐진 가치 능도 주마 주지 유튜브 있나 가차 대니라 십차 요비 아 가차 대니 십차 당나 남긴 된다 그 고아치 지키요 위정라 용네 하산의 열받아 위정 초보 남기 각기 가능해 가짜라 비값어 어 무슨 어 대 암두가 가짜라 뛰나 대 심차 전부 열받아야 삼그지 아 암두가 가짜대 위정 가짜던 자와가 각기 정라 아 이게 가짜 말 각기 정라 심차 위정의 가짜 남은 동시 면도 아무도 대다 다 위정의 예대 아주 표제 르네 반주 잡수 질그라 소바 달사 하정 개치임비 공개 가차 딜라다 데이터 심차시 치료 말이야 어 그 유비 공개 다 추통보라 되나 롱보라 심차요 봐 추 정바라 되나 추 정마라 심차요 봐 다 데이터 같이 단추라 어디 봐 아니 차와 주비 멍 정디게 단동이 봐 아 야키 그 난데 쉐시 견서 견康 단예 세바데 가블라라 민츠 가블라라 동스 벽에 랑라 동민츠 요바마가 아 가블라라 동민츠 요바마 네 뭐만이 된다시 벽에 랑라 동민츠 요바마를 삼니 된다시 삼거 요모 이나영 미 총총식 그 다음 제보라는 저거 말 아 랑마는 다 뭐 니 또 안 나게 놀라 베이징에 아 종기 보여준 바 심지 그 대니가 로랑 총도시 조수 대 파이어 회장의 인바가 동기 부르바 심주기네 엄마 뒤지 부르바 심주기 뒤쪽 건가 존주 바가 간 손노 도지라 아 간 손노 도지라 게다 가라스나 뒤케라 동민스 요아 마르스 아 메타 람슨 원이다 덴바레 데시 데다 야케크 동스데 쉐시 우먼 비슈바 쉐시 거호 제비 샤카브 쉐시데 민스 쉐시 원제 쉐시 지시 제비 가스 쉐시데 동스 아 견서 주고 제비 가스 建设的东西这次的建设不能马虎啊这边的建设是我的民事不给让给投中切啊投中切哦呀但这中哦这切是把中是我的马真啊投中就是这把让那民事的东西我把马都恰这个东西我把马呀但别给让你民拉拉是 까불라라 민슬란 들거래 까불라 동슬란 들거래 배나 루와 루와서 사상은 루와시빈 루와디 차스리 루와 저저세빈 루와디 민슬 루와 어야 답변한 가서 미식기 민라 담바라비세 바이나 담바디 민슬 람 담바세비 담바디 차스리 데 답은 바와이 차시제 망보 까불라라 민슬 까불라라 동슬란 들와요 바 원종 차시 마셔니까 소중 아 법정 주전 대통 단주 평춘 어 대내 제조 성지 시바다고 자시에 맞으니까 주등 패비 잡을 매바 차와 아니 한식된 종바디 자칭 말 동민수요 원정 벌게라 강요하래스나 신롱민수요 마 신롱민수요 어야 신롱민수다 가래스나 정 정모와 정부 치와 첸부 어야 아마루와 아마르보세베 부 나루요바던 메바니가 자그마 당아지 장아무시그르베 어야 장아르와시그마르와 라와 아 라와 아마르보세로마토 라와 아마르와시그마르와 체라공기 나 마르보기지 탁 람송 라와 메도 메냐요 아마르보기세로데 카도 마르보 요베 네부디라 거지 네 신부 통비세나 주 주와 신부 옆에 니부디 통계인세를 봐도 신부세 니 신바 통계인세 그 말아 어 다 교육에 일어나다 신용민수요 아리야 어 신용민수 니 자필 가치는 오가요 자필 가치는 오가 케요 메시세
1: 形容名词，晓得吧？

경무 리우이 락반나티 쿠지 갭장 테바카웨 요크낭 파티브 초티 양양 제타르 지그라 탭장 초돈나티 사워잠바나 카자네 제디 사토토루 테마르 쿠지 샤디 죽지 제장 제무츠 주네 치루 켈심베 게미 슈그린 진신도 뇌상 강기 짜자미야 마트버 예송 시스 급대르 대다 서동기 삼방 마차와르 게물 구리 코나치 대나 저리 메메 라리안 탈람 수든 개슘 제 메신도 크지디 수이 되나 봄모 풍지 년주 샴버니 대돈 현식 메지암 시스 디니 풍지탄 유양 예비 제베 차와 인벌리 협슈마 탈라 렘바메 타자카 티다라 퍼반나 협슈메 뉴로어 칠 뒤디 신나기 크지 뉘시마 차직 사투치 데리 경물 리우나리 세차진 파르드니 뉘시마 추르나야 네츠 난기 카라드부 클레유 제스 풍지 사제낭도 투유나 뉘기 렌투치 메버 게뮤 사제낭도 투유나 금은 체남 추마도 줄심바 마이남 두기 치양 항마 멀리버서 규인 시스 제리 메뮤 경무 산뒤 칠라 심념 뒤주 테다르 통화나 랑기 깨와양 개물 제바타 셰슈마 겐제라 수체 내 창문에 변할기 요코 룩식지 나귀 장체 세툰신의 제리 메모소 자텐 춘기 치매도 대린 제발규 데르 세툰 초라당 수고르 뒤디 나리양 수고르 현식지 디니 경물 리우이 리우엔타 풍진이 카트도 대내 서동 치바라 쇼그린 나나도 괴문이 키츠 심샤 디낭수일까 현기 쇼그린 민도 김진례 규주 종시바 딘도 지스 들 풍지 키 툭도 나월 미세 대긴이 안주 꾸리 쉬바 잠인다 시스르웨 뜸주 지잠도 요양 때문에 좀 중식 제디 경무 공소 많은 금유 제목이라 공다 토대슈 시스 테터 메바나 경물 되어지 링링부로 좀 탄탄 제디 신놈아 디다르 송얼 많은 염치모 두 개베 치도 장자기 옹골 슈바 잠 임바틀라 콜롱 슈규치 양메 케기 응은에 강아 낭튼 금유 세월시 편중 꾸린낭와 잠레 헤마인 금음마가나 테다르 클러슈 시스 티네 이겨양기 채무초르 경물 리울라 수자 멘틱 바카인 시 시월 제베 경물 리우이 디마르 셰프슈마 탈마티 수자 낭네 동 신잠인 타니 키 수제 시식지 이슬 티네 풍지 이겨양기 라네 티엔디 네 스쿠에네

부송 시 지발 협슈마 달마츠 협슈마 남 내 현도 마치발 디란도 국도 수신 예배 콘조르 수레 남마 시 렌드 양유양 기 콘주 디섬 삼미 두배 가유 도 담네 점중기 디네수 슈누마 빙알라 깨와 두식 지설 대풍지 세차순의 깨매그 시설 유양 기 콩기 히마 두네 기기 힘불 때리지 지 서와달 쇼슈메 수제 나니 싱주두 증네 개월송 양유양기 수의 강도송 시티발 리원기 콩주창마 냠두 서둔 지신 유발 제제네 지치 지배 랜드 틀 유양기 오늘 지두 지에서 양풍지 날 시린 딜민두 틀에 콩라 중세 개월송 시 서와달 영양기 김민학바당 접직도 칠로하지 청라 동급 규규 델마 주제마 강신남 시 협슈마 달마 조치베 대다기 폐질 유섬내 처치 틀리 용인라 시설 양직슈기 근디 동규 회인수 마쇼와 기식지 서와달 당도라 공도 현계 기세나와 되니 종교 내립기 존법부 규조 채무 草学 진기 잠바당 순남 변조 라디 부위도 규정 미리 비준 강내 비준 난외 중국 나위 등규 착진 시 제식 인바 강진 마표 밀람 시바 변호기 표계 룬팅기 개주 당 툰바라 중지 원참단 자네 양뒤 슈바디 류 립시바트시 센트럴 행계 팅기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제주 당 제주 난캔니 순남 제시 라다 십실 챙규바니 계산 주가라리 텔레망웨 낭듀 센듀유나 추리 진디시베 APP를 두고 낭로 휴주당제 현재 휴대인자고

0: 제책 동보리리니 닝담 동보리리인 로글럽기니 리소탄 장첩게니 하삼키 면책상보 콜라기 사주고군라 키워바체
1: 세소키니 양다타 종내 루이갸수칠 렌토슈긴 투군토 안츠키타 냠내시

0: 요르제니 링네 중앙아 인시버도부 공두시에베 빼주 디딕 참말로 카데스나 두시 남당 창에베 토네 세워샤다루와라 베나 시숨셀로 소바 나셀로 소바 두시 남당디 창에베 토네 세워베샤다레 남구가도 제베이네데 두베이네데 참말로야 뷰피즈낭예조 루드 미뉴아지기 레베나나 가르차데어스나 두시 이내데 이시 이내데 디 창에버 코나지기 토네 땡그베 셈바딘데지 박자딘데지 차데어레 제장네 두베 이내데 제베 이내데 디급라야 이나 두시 디 창에베 토네 세와탄 두시 디 창망에베 토네 세와스 나마 니이제 나마 디니 니게 토네 두베 이내데 제베 이내데 디세 초그레시 쉐게 미유디 두베 체동에 치라가 난세 니요이 니부디니 니가로 두버베스나 니가 두버레 알 디 창에베 토네 세워데 시엠베나 차샤베나 창맹에베 토네 가조 세난 디그레 베차샤베나 낙차암 뉴쿠암 쇼부제니 롭종기 코체소 롭종기 코체소 시에벌레 롭종기 코체 아인 시인소 세요 말바라 원디 롭종기 코체 인베 두시 딘데지 간라 두버와라 제다 대진 시에베 나마 당부티 디그리라 다리 시에베 나마 니버디야 베주 동루디 요레 세세체 치도이 시엔베 차샤베나 팔람맘 세람 추루제니 린당 예배 견제 군수 독시버도부 퓨리삼 수어리 후리 제니 정유미리 인시버도부 정유미리 망부 요하루와라 안수대야 삐뚤삼치 퓨리삼 수어리 후리 제니 정유미리 인수 두시 정유미리 강아 두버도부 삐뚤릭딕 참으러 가렸으나 두시 남다 장에게 메세와 더불어라 디나 나데 데베이나 두바 이네데 제바 이네데 니게 겁라야 이나 남당에 망이 남바니게 토네 세초구 두 쉬야게 된다디 디 나도 지두시에벌레 치다게 난스니바 두바시에버디
1: 新建那么错公共上当代前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的前面给人七木啊七零多几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新南有秀
0: 텐솜기 튼댐발 주베 지두 체그고랑 오르슈이 디가로 텐솜기 튼댐바 시바 디니 다 가즈시에 와르스나 지두기 체 쭉쭉베 인탕 미 예탕 메소 타직도 땡기 머충얼 체제 독바 유바 땜바딘데 지글 시에바레 양아도 디바 카지기 나는 야 시에루 딘데 송요레 이미 망해 봐 타니수 tokpa sawa tenpa ya si xieba de dinde si kwa lang ne digida a la kuna nama yimi mangi ba ta nyi su tokpa sawa tenpa si deshe kyun yo de diye ade dena digiwa de sengwe beji cha xabi ina ngoma yin nam zuma yin ngun sum yin nam milam yin nge xieba ten nam ho yu ta me taga nang shingi didar xie na di kam midi shibadabu peti dagi tunda khadi sewaad baisna yimi yumi so tajigdu dengi mochungwa cheje tokba yubba dema shedari wala dayan tajin shibadanshin jiba khajige yimi maangiba tanyisu tokba sawa dunba sunsunga la diyan digiresi yu gyumde khadasna ngadu peti shibayina ngoma yin nam zuma yin se jiki pe dinte chiyeba yin na ta ngoma yin tang zuma yin ming to la tokwa yoba tenzom yoba dinte chi tenbar wala 다 오나 디 컨데데스나 망해 봐.

탄이수 토거사와 인때 금제 가려서나 오마 인크이식도 문제 채난에 오마야 이냔베 팀종 토거사와 탄 오마 머인바식라 외순네 문제 채바 있나 오마 일례양 치와 속이 초니가라 토바 탄 초니가라 팀종 사와 턴디 땡기 유자 거짓배 대시 경당 디능신 경바 있네 머득바 마탁바 개요마대슈기 강단아 지두기 채 텐좀기 텐때마 죽고 싶어티니 타직도 땡기 머충화 체제 토바 유바 때마 딘데지글라 고국열에 디 내슈야기 지두기 텐기 죽주 시에발레 숨바 텐좀기 텐때마 시바디니 참나 지두기 텐기 죽주 시에발레 지다가낭스 시바 주외 튼 땜발 죽어. 오늘 주외 튼 땜발 죽어 시에베 지두 그 체디 컨대 죽을 코그래. 양랑 안주 두규 안주 시에베 주어 주어서 주어로 봐라. 주어서도 오늘 컨대 죽을 코고와 됐으나 튼의 강시 시도 용의 치를 발휘를 치바. 야마나 랑게 마시 마도 버딘데 시도 용의 치를 발휘를 깨져 치바. 양나 파르치 시도 중유메라 소바 최감 림베치도 파르러 주어꼬바 소바 딘데지글라 야이나 주어 주어스 시에버와라 주어랑 남바 딘데 유나 다르기 지두기 체기 주어 튼댐바르 주고 시바디 컨데지글라 고구요라스나 지두기 체 쭉쭉 대다게다 시엘라야 주어 댐베 튼댐바 딘데지글라 시에버리 주어 당아도 이제딘데 땅에 그림 나라 지두기 채 배주 당제 주어꿀배 남바디 있는 슉침부터네 통해 유부지리 배다지 차샵에 있나 냉아베 튼티 두비유탐 냉아샵에 튼다디 키랑가 두비유탐 시바더부 주어꿀바타 단당어드 채배 낭드 티다 신송암 신송에서 주어꿀바더부 다가는 신기 근대식라 참조학제 시삼 당한도 참조학제 로종 두벌이 다오나 단다 주어주구제 근대식라 참조학제 시그리베스 주어꿀바더부 양나 내시에나 머직바 강유탐시바더부 주제 튼 강시 세지토와 세부 용액시도 아르리아이는 주어 댐베 튼댐바도 죽었다고 디지글레이나 주어댐바 죽었으리 주어댐바 죽었으 디나 내 슈야기 치다게 당시 시바디인 당아바 나도 당아댐바 죽 당아댐바 죽어 시바디 원소 알아 나도 오드 마체 콩이야 내 치 진이치 퇴바슈기 알아 당다 시에베 급래야 나도 딘데지와래 당아댐바 죽었어야지와래 당아 나디레야이나 진주 가지 퇴버시고래 당아 땜발 죽었어야 돼 근데 지금 코고 왔으나 맹아 감 팬뱅아 다가는 신기 양나 꾸어왔어야 된대 지금 코고 와래 니가 당아 땜발 죽었어야 돼 양만한 맹아딘데 양만한 팬뱅아딘데 양만한 끼우시안라 저강시 지시 꾸어래 된 땜발 딘데 지금 야이나 당대급래 야시에베 당아 땜발 죽었어야 돼 다리 대야이나 지두기급기 당마댐바 나딜라야이나 진죽슈가마다 다오나 당마댐바 시바디 컨대지글라 코고구요아르베스나 남당기 이와 니엔기 낭네 와라 남당기 이와 니엔기 낭네 강롱시라 네바댐바 딘대지글라 당마댐바 시르 당마스두전 디로와라 니엔 당양마나 숨시간 딘대기 낭네 직 담제 땡큐월 제버딜라 당마 쓰러라 야야 정 부정 담시세기 담디 튼다르 와라 당마 체버 제장 망불 낭네 직 담제 강롱시 되네 네버 체거버 땜버딘데 지글라 당마 땜바 쓰그레 다우나 다르디 지두기 체기 당마 땜버 주고 시바디 근데 지글라 고고고레스나 담자 요르와라 담자 니삼 양마나 두메 낭네 강롱식 담제 네발 치바 땡케월 최급의 된댐배 지두체직라 당마댐스 그래
고든 된난 남바디아라 나도 크게 나야 숙침베터네 폐주 지르 배날 해세 계제 나야 나도 두균 닥바르지 딘데 시에로 와라 서자 추가 최장 추가 시로 와라 서자 추가 최장 추가 서자 추가 최장 추가 시도 전에 양나 서자 양나 최장 딘이니 나네 강롱식 담제 양나 서자 최고바 다 양나 최장 최고베 전다 딘데 지글래야 미버 와라 다 작은 신가도 부글래야 장젠디데 구디 쳇베 규르나 게 디시에브라 파메 게이치가 뷰치가 스르와라 뷰치가 스르 디 나도 크게 나라 땅에 된데베 비주 동단지리 딘이니가 게 터먹은 누버 가르 때문에서나 땅아 쳇데 데네 강웅식라 네고베 추디 때문에 와라 공두시에베 삐디스나 딘데 안저 이게 털어야 법 양만나 지두기 체자제 응구라 체베 있나 딘데스 와라 서자 최탐 최장최 대진 안저 서자 최가 최장최가 세기 깨제 주와라 디 지두기 체 폐주 땅제 땅마 때문에 퇴진 응구구기나 안저 다 이돌 근데스 주그래서나 서자 최탐 최장최 디가기 최디지라 담디 자와테 얘네 양나 쓰자 당 양나 최장이 나네 강웅식의 남아 최디 얘네 최구구 유배 튼디 댐바레라 야마나 티니 강웅식라 내구구 유배 튼다디 댐바르와라 앞에 다가는 신가도 무튜베 진이지 슈나 디그레 베나 차퉁암 오마퉁 다가는 신기 쯔무 쯔탐 롭종치 다가나신게 샤투 조암 누투 조 야탕 눕니 강웅실라 노구구 요아래데 다디네 샤투 조암 누투 조스드자네 샤눕 강두 조구민디 땅아 체제 디니 강웅실라 조구구 예배 턴디 강웅실라 내구배 턴디 댐벌 체벌 와라 어딘데 지글 야이나 담가 댐아 쓰그데 지드시에베 급라 야이나 다수균기 전기 죽두 급라 야이나 저바 폐지 나라 야이나 총아부디 토네 모두 지그데 내야 딜 총아부디 조숭제 야제 비교 농진 셈바보 남라 모두 슈베이 참마대가도 슈에디 카데스나 담가 댐아 쓰 두가라 당마 때마 시바 디급 능구 체폐주 동의 규림 나라야 능주 딘데시도 알아 가려서나 빼나 빼딘데 치기 서자 최탐 양나 최장 최세야 딘데 빼디릭 딘에 대해 빼딘데 지 샤바르 뭐시 폐주 동당 그 남아 디 자체 통해도 다 딜라야 안저 차츠는 시에바 이나 크게 나온다 딘데스 폐주 쇼부 등들 와라 수제 치다 양나 최장 최세야 딘데 망부 시에그리데 크게 나온 시에버 티능 신지 망부지게 이돌에 다가는 신 뻔는 기 뻔나 차샤브는 공어 쉬버는 신 수제 치탐 양나 최장 최 다오나 빼디라야 차츠는 시에버이나 수제 치탐 시에베 탐디 담아댐버 와라 담디 제수 충외 양나세 두가라 양나시바 태야 당마세지기 라지리 제자 나데 체바 이나 당마 때문에 급러야 수저 최탐 양나 최장 최시베 급기 탐탕 양나시바 디 뜸을딘데 냅제 폐주당에 디니 당에 자 당마세지기 체 디 닌드 체제 폐주당배 견지를 통두 제자 이또르빠베규림나라데는가조스자추탐추장추시바더부표주동원래스자추탐스당마덴베자지자베지라라양양나추장추세게양나당마덴베세지기다딘데지자와이나닌드규견드용구유자디리디나표주마당나야구두성구도교양카르레스나 당마덴베채탕 당마덴베세지기자니닌드규표주당으로와라 제장 디디딩 아래 대비나 껴나 통구도 자제 비교 농도 300보 남기 대주 집에 규림 나라야 독자 나로 나 쉬어 이 리덴 이 나라야
nga jidu xieba le jidu ki tungi jugdu xieba. Di nang ne da duba tang tenzom tang daga nang xingi dama denba la suakbe da tungi jugdu gola ya ina nga ngodu xieba yi. Li zan qime nang la ya nga jinju la duba ten nami xieba le junggung gola ya ina. 고족제 모두 슈즈 유배 갸제 셈범보 남기 튜더도 세나라나

0: 边疆外通年人保路内电塔长赛通年陆屯潘瑞永华解决一百岁中国的龙岩郎甘肃以结合金文天所准来的求索西塔同学的东镇边屯的求索处丢丢塔停着机场而塔天把铁托边开天行列配件修建当年年冬家面松就了一个努路塔我在新镇所屯的求索全部结义屯在镇塔国的同学的解冻言行于尊联解决一百塔女婿撒把通牛以家具全部就落到了钱呢甘肃以落湖北入东华塔甘肃以落江西入东北女婿撒别七里街北追了你准求没去北区及中康松中塔居中九宿东华塔没弄帕的江苏新纳塔在江面龙国切下区接力接动出去解决铁柱拥有的准年结合及努婿及中康地下松于他结构准求一百龙安县中华一人吉林籍边区皮杰塔三队官地芒族地基所求安了命令昨年明确卡你去赠送规制切地预报不当对年比萨团结女婿皮杰动画塔兰国的团结地人类查证女婿三杯求诉就救了官地动画怎么的人别探亲呢团结间给电视准拍苏电人类塔青绿塔停着女所可应塔怕难看比切真监管苏军所中国的团结基性塔多不接的动画团结出席的李立即扩了多不起万年李立忙不偏尊地球的七百小数解决的解决了滚地动局势中国的龙岸一囊吉林籍连着开进松局所松塔南昌开进松局团就全国团规制前年停着间隔人类前部配件动局他用七百塔主力团赛加码同局的东西给你们都立表了滚地动局女局马拉萨巴军年结合及江东女局团结给多少地局长春籍停留间隔重建的可以组织了滚地当年恰如三年的芒草籍错了土坝塔热土坝第一点别错啊我所就是坑土坝军不是
1: 第二个空间被问的去阳台被西军切着到我祖坝塔老林大陆被陆中陆宿丁色塔丁丁安被姓于四川省级宜宾重建的塔福建省级厦门重建的塔陆中丁色千年可挖西菜林巴塔我今我住切的陆中陆宿重建的老林了祖这塔忙了偏不准备采取我塔偏着了旧姓于四川宜宾区切断西都塔陆中丁色巡逻当院区新旧陆中重建的塔总给切断整着祖年陆中了德国所的蓝水祖年陆中陆宿的云点错位处酿制塔推举内腾进采取了规定东西去。陆中陆宿边村宜宾区连七百年冬加上怎么多千年地区塔相中的具体芒草的三家的独立塔立志前一百十。崇明连七千百地区宁波开进了康大欧元联康煤巴塔地内西部煤巴高松煤塔外部煤巴所及内顿了明天宜宾区重建的体用数内顿预备地区西部塔镇日西了一年昨天托高中结构被连根第三度西部县水巴塔卡国内立志塔人不采用不实明二宜宾重建的体用及总塔处置不延期估值千百连七百开进了人工岸干内西围顿部全部煤巴所及内顿了明天陆中陆宿处西段土坝南段及三段夹到出租人二十八塔南段西段送的塔西段才有八十福建厦门区陆西的就送了西几多规定东西去陆中陆宿边村厦门区芒村国库地来给特度及美军都进田当月来七百只租车的地规的特色塘铺大家新旧车牌的军田芒村也日数年有八十四国开县所那边陆宿塔面具所芒村小区每单位可设车器厦门区陆宿通用空别了规定脚步当一百十明二重建的空多期比例陆着居住期厦门凌晨及七日图陆区组年重建的塔重四牌及黑巴塔陆着塔陆这牌及黑巴二位全都当一百十铁胆切不嫉妒城西平均开立塔面具塔面看如何所及能不下动切的西里面具期小区的兄弟军切没法的一百十每天外空古浪鱼及地规春天协助的内数 AI 染地大街马拉萨巴春天陪聚前鱼巴坛提中年策协坛面康鱼若所及铁地推女电图鱼巴士明二厦门重建的用件人卡档增速期均内推女东姐姐女修自顾协定前鱼巴坛协助重建女修自顾随鱼情他提了有三给内推了推酿头规定当天内推举止我们用话坛偏正我推举了跟送骑行鱼巴士
0: 第二个年别别年初结合龙年初期冬季结巴的情呢他留我去空心时 롱년기 바세송비 용고 고로 통주로 듄타 제왕아타 사야게 심바디 너년기 뒤송리에 겨체 직사 시직 발휘 닝년은 롱년다게 미티 제원이타 개봄 시지 책동 굽지 심바타 롱년 듄티 사야 니타 숨봄 듄치 촉동 심바디 뒤송리에 카소소로 겨체 주사 니숨타 겨체 니 발휘 다류응어지 공생시 센세타 님귀 님체기 남바사비 롱년다베 냠내라양 데모왕 민용아 시기 거수톱휘 롱년다원니 직수체비 바르투 롱년뉴 첸세기 데모화라 촉터용기 따자타 년제 균도 조마세 튜뇌기 내다 갸르도 조피 너지싱 높초 롱년 소비 3위 XR 롱년 강시와디 냠린 체서 조시도 교류 3위 XR 롱년 강기 굽디 직니 롱년 강직 인시바 운교로 중리 수균 롱년 강기 철시기 체감 매발 수유 데모와 굽디 토대지 지세라 그 야단 계주리 매진 미시기 당세 개개 심피 고도 샤시 직제 당세 또 숨기 족주의 통계 대비 당세 버리 통토바타 굽디경 롱에게 낭튼다 듄니 장명한 코르교 시도기회 등의 진열균 정실 식리 최지 개발 식나 다왕아베 최직인의 최숨님 바라 3위 XR 롱에 강기 굽디경비 니리 창염 튼보로 고로 낙계 뒤주 튼숨 심바타 굽디 강배 니리 창용 데모다기 미팅 주사가 생유 비진 총기를 정양추기 듀구기 교제크 낭내비 세계 동계 VR 롱의 강토 공세기 닌당보로 데모와 니동삼 립유바타 대낭 망치와니 파마탄 포추 냠도 용기이 데모외 고도 샤르시 직제 도바타 라도 님구 요제 송지 롱의 기 종남 최숙도비 랑명앙 최십타 님구 지초 게나니 귀리 주리 제보타 루규 뉴제리기 롱년 망보 리명앙 딘디 동수당무유 송지기 무유규 대비 초로와 하장 야구대기기 롱년 다종리 유고르도 규제비 믹세 치고 호난 장사로 비워타 점리토기 년법 년망기 동수 철시 치슈티 중미타 유고와 민용와 시기 이왕구유 산에카기 미드브링뉴 소 락제 사바타 직제 사바 롱년 빨래낭 쥐바타 부사 튼기 뉴쇼기 롱년 튼례 진보로 교수 조교로 군디 동신유 정신을 응원하라 롱년낭 도수 규림 표지 지세디 니도 겸이니 삭송류 갸치 조용은 해 니도 겸이니 생을류 갸치 주주 생업 전파라 망도 신유 부사 튼기 뉴쇼기 롱년 튼배 락제 균체 매바라 림조 용어로 군디 동신유 明儿, Rangi to Charsi Chengzi Gentu Jurse, Gesha Gassin Yu. Rangi Shipsu Chebe Sinity Longy Dumbe Malanang, Shikaitan Sumdi Lipse Tonghua, Guinam Kipun Chiwaso, Longy Dumbe Kipun Ji Tosar Lakse Mangbo, Nyamji Chenye. Demo Way Longy Dabe Nyongsoro, Sami Chebar Chiru Tongsin Yu. IMAX Longy Kanta, Dubi Longy Kang Tewe Mangwashi, Sangme Gundi Tsoe Nang Lipu Tsu Yu. 다루니 송, Longy Ki Tunle Jeta Shibu Tunboro, Goro Tongjuru, Nidon Gale Genye. 롱예디니 변조타 지소 공비라 뉴어주바타 셰프슈제주라 꾸비토비에 꾸슈 뉴덴식도 유르신유
1: 디글리쿤 네비웨네츠 니도니슈저주류 다왕아베 체듄닌 망튼팀강키 팀다라 중야모위기 팅의 오윤 팅의 계퇴 오윤타 계송부장지조 위펑허이 공예랑베 규실 제자협자체유디 위펑허이 공예랑베 낭니삭베 뉴진세페 속팀주주타 로니 골장체네 라린더규 세간게 첩시 원세 초규마세 미게르기 균으로 창마 흉시 동규 속팀주페 튜장 로니기 튜윤팀베지 팀다라 세간 준주세규타 대내 팀체 양수타 최감 루주 제메초바제기 팀다제 유바시 니도니 슈저주류 다왕아베 체듄닌 마둔 팀강키 팀다라 중야모위기 팅의 오윤 팅의 계퇴 오윤타 계송부장지조 리상福희 光年浪바타 光年这边 규시를 接着협자체 유바시 리상福희 光年浪别 낭니타 光年这边 낭니삭别 우진체别 낭니토메 니체 대표체규디 속팀주규타 퇴장 로니체네 락네다규 세강기 첩시 완세 초규마세 미게르기 균으로 창마 흉시동규 속팀주배 퇴장 로니기 퇴윤팀배지 세강 준수체규타 대내 팀체 양수타 최감 루주 제메초바제기 팀다제유바시
2: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기 노정디네트 단달행견의 센시버디니 부양룸디네 공부에게 뒤넘기 생규리냠자리제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수 자르벤기 망추 소보타 망소 가제기 세드윈인 도쿄 중심토 중국으로 도중진에 가오시 세왕기 세메 정신기 최자 실동기 각자 속도 동화타 마야기 동화타 저팀라 소주 갸바소라 군디 동비 년계 조조라 오괴 제유버시 도소낭 쇼겐시기 고전 소와르데니 변조 라소 제바티 계급 용기 변조 시주티 막튼 카쇼소 축룽 지진 유바 세세 지도 나랑기 삼바라 계급 신기 막야라 고베 전자 칠통 제바 디더브니 자르벤기 자와 니네 베미롱베 자주지 긴베 문지지기 유지주유 도소낭 쇼겐시기 단다 가오시 예시베 개차 대단히 자르벤기 점리 망신 200급 자주 강 비민라 랑규 장다 마치베 멍시토 시부식시 로규 대고르 가오시 이 개차 치지 강주 김면 네 튼티르 대송 개초 랑규 장다 약부 체메베 긴키 나라니 자르벤티니 라리아 팅아 탄 직송 인베 람비토 규규티 심제 침부 도지 주유 도소낭 쇼겐시기 나라니 자르벤티니 목초기 초소 조시 유배 문지치기 유 자르벤키 팅아 중국탄 아시아의 계급 신다라 전주 목초 랑바니 아장 주메시 이는 양 미텐스 대신별 로규라 랑규 장다 자원인의 지기미 다자 콘스 라리아 목초 롱지 유 테르딘 튼다 디지 나라니 베팅 문지 직튼 지급 채와타 심 딩네 가오시 강교 시딩네 법규 저와치기 유지 주유 도소나 쇼게치기 자르벤키 점리 막친 이베치 시디 저팀디 댐빕제휴 타자 가오시 시왕키 자르벤키 목초시기 세가 대소 뚫지제디 자르벤디니 젠즈 목초 롱토베 계급직도 주로 주고 유비 튼디르 만수 용목을 타직도 제규 인시주휴
1: 디그 레콘에 비원 내추 이런 연주 레콘기 세계 연계 토리 내주신계 민의 개체 농도 찬해 이런 소마키 푸디타 미미 넘주 제티 어리마게 타주 넘주 숨라 동디 당회 타주 먹주 티숨 텁시 메바라 호무즈 소가네 카체구 총 휴지 주바시 이런 시제 뷰진 처베 니테레 이런 게 체투 구진민나 무지타바 하마나 이히 민게 자주 카타 튜브기 피림라 큐용네 춘지투 규페 자주 유체 人意기 왕체 제베 워 비신휴 咸阳 이르네 어리초 이든베 주시르 죽제 강양 퇴메라 어리초라 렌체양 체메지 주바시 어리분리기 체듄닌 어리초네 초도 춘진기 뚜쇼제티 총주 주신 호르무지 초간네 조규 제베 장메 차구 세회 자주 라양 라린더 규 텁시 추진휴 민가라 라양 고좀규 투즈 십자 카세메강 계속 부부리기 제베 투즈니 나슈라 사쿠르디나 인수도 제주바시 어리초네 요지게 십자 이레네 칠일장바 인시페 주주르 민테 이레 이슬람 주소키 투미시키 제드윈닌 테레 켈린체메바시 높초 년조 레콘기 제드윈닌 내수신케 민나망부 게제 롱도 찬테 어리타 이레 와라 네급기 최최지레 최참조 투저유 어리초네 디콘된베 디웨랑세망부시디 베나 이렌키 네급 닝듀치고 참조치바타 포르디 차구 체가치바 서구기 투저바서와라 갸뷰르치 참조바서 더부 최최기 머시나 주미지 네주베유바시
0: 콘세선 교리니 주쇼 겐바산라마라타 딘진군지히 리젠케 원난케 삼주라시
3: 메메다치키 원주 랑바라 추기지
4: 메메부치키 난주 르보르 추기지
3: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4: 창도 유비 지주이 모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뎀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4: 미리카키 균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中华民族的所在内侧党都不需要内侧，热爱内侧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gye gungkhamsa, siyamla zamlingi tiring khasan shibili zan shiwuyi, teng di li zangi nang tuyn zonni.
5: Zhongkhur siyado khasay chibi nang cui si gyakyabdu zhoxin yubi gorta.
4: Cenze sardugi tosata, zamling nyamligi khardi shibi goro.
5: Zhongkhur dini kola shibi langkhor kilegi lujung khang dabur gyurtun jiyi nam shibi goro.
4: Tanzania gi sanjibar lingzhen togi zhongkhur lamsuwi damgyu jibi goro.
5: 중국계래기 캄보지 초점토 지링 남베 로칸 준비고라
4: 어리초니 어리타 이랭와르 추든 조투브시지 시바타 이랭기 친지뷰 이랭기 퍼둠치긴 퍼그스텐 초라 이랭기 섬지 주메지 시비 고르소인
5: 샴러 팅디리 챙기낭 튼시 처남센쇼
4: 탈릉어지 공신지 지계기 유고르의 중국의 유고르 체마와디 텐진 나오의 리니 총슝토 우르스 포모 요리예 고저담리 년지 양류 치무이 바르메 로사르기 지무 년지 테가라 중루 소리 류수칸도 유유버지 제자 상유 소치계기 유고르 초 민용의 시기 워스 톡스 자와타 징뉴 사르드디네 와라 판도 총치니 수균타 팅럽 냠지기 초의 넘바 냠수뇽유 广东深圳托因及茶叶部镇党部民族的看不谈宁晨一面的空心的南部新都的贵部所其给我提外忙为中国推进他空心的南部什么牛肉青年中国为军定的做完娘子牛肉年前了中国的球比巨细业绩托军队外接着去与基础周围年轻托航上贵部中国冲凶托巴拉部的推进贵美贵部四句给贵之前部 중국 유고르기 철업 출위 바르타 티네 지게도 케비 중국 쟁기 철업 출위 바라 지예외 중국 고르기 문진기 코도르 규륜 치신휴 TPG기 규름 티도 진네 중국 잼슈 삼세바르 피겐 조의 렘부 니르신 세도 단휴 튜유진뷰나 노브초 년저르기 뒨비 코노르기 체진추 중국 송년 다도 철외 토네는 그휴 뉴루시진 기급카지기 년통기 지존지위 레디기 시주 성진소 규진기 슈킨티비왕기 지게기 타론보르진시 중국 지존지위 년조로 레디난 슈네 징네 타삼리기위 청진 내부시차유 권조 동대단 냠린 냠주 제범스 동대 탕부토니 중국 지조로 대십견 제바디 워제통화타 갸지 균비슈노 총슝기 천종 나게 책임기 미메 넘주지기 중국 차조다 대가라 비리 집이 추 나류기 노주 파가잔 용류를 매부차이규 계시지소 제외년조를 긴점리러 중국 통토부 제유지주는 균등아 중국의 유구를 집이